0: 他的全球三股酿渣的前书记。
1: 생각하는 게 공감사. 대리네 배능 앞에 체니시고다. 진짜도 매체 조숨 레스 나와지.
2: 텐디 레체나 수교 낭튼 조니 선교 치우치체 표유 남베 포교 사시베나 티링 표창탕토 징주마 자도 체네 갸베 망망와 저와 섬무 책수 고수교타.
1: 당베 뉘닌지 딘지 용고 기세 조응의데 메게지 신도 통케 왕리 双키 체르부가 근내치데 친동 긴송내 된추
2: 连接海业将密码推错军列温庭港当局家级程度作用难为国年至中间的波总以往才行者为北角党参赛的电力团队人波党盲状宝宝的用完西北国年度家民女子出去他是国为干过真度囊结合其南其真秀把蹲给他修炼撒退旅在下下他人类与国团队念着丁色图片团结家为国所引下面的前期囊团习之南塞罗娜
1: 선교로 장단기 중대 계진 나수르 교대 내대로 진주마 자도 전에 잡이 마마와라 저와 섬을 쳐줄라 중심나도 소별음디 교내 혼노도 교부나 서구부 장단기 대화로 차별 나수르 조로 로드줄라 공도 마도 접계비 정수니나 주가 강르다 롱동저네 니가 리뷰 로드주 제소 나수르 슈람 체도 제부타 메고런 조신유 원세지 표교 칼럼데야 나스네 장자단기 디디람 버큐르시 나수네 소별람디게 표현으로서의 총대 개진시이 제동 우리공정아지를 나와 주지 마라 마드 접집에 정수니나 주가기 나와 숨라 까제 매전시비주 시내 나수는 조류 봉대 직접 내부송네 장자당토 망망 튠지이타 야비 팀사지그 사르세 사별 때문에 소별 쇼람진 조류 튠도 통매 멍시딩유 나수 총재를 승리해 주지 저자 대우진 제송 빼줘마 내로 고는 지수 집대는 피지유부타 콩기 뒤다지양 최동국 영업증 어제로 규모티 세마 세브로 챙기유 마드 접지배 정수니나 주가 낙수 규급 제송 콩기 팀도 내상 야류 급디디 제송 콩 신체 인비 고배 징주마 팀도 동기 매진 고소 고래난도 자샤 마드 감이 중요 낙수 종 시슝 슈네 칸키 딩에 코유 빼줘매
3: ngaro ke samno nalati me thang da ta chua go sa ta sang ngan jo po jo bo chu ga na le chua thung be kha khi chi te te bi chua ya ri ya te te ni nga ya ke hi mar ba ke mu ke ta chen ya chun don do chi ge do la thu bo tong du ngen ti nga la ngen no je chi ya cha yo re an ti ha ya ti na la tong an don do che thu bo ji la b che ha ya te ha te chung ngaro ke tōkpa kāngyā mē nā tōkpa tōngba yīn lā, tā ngī khuñchā tāng kā tō tōngba tō tē tsē wā lī.
1: Jīng chū mā lā nē sāng yā rwa tī ngō bē bē chō mā rā khā tōng tāng yū. Wēn yā tū tī nē bē chō mē lē wā lā gyōng tō chī. Gāb tī tū mā bōng tō nyam tō yōng wē pī rī lē jī bē hōng lā lōb chā rā rō tō yū tāng. Rō tō yū nā bē jīng tō mā wū chū xī gu chā mā rā rō shō gu rī jī xī, tī gō lā bē chō mē.
3: 最近最近啊北京最近的北京啥的他人都跟着进经过每天录音室那边他们那去了买了一天啊都不能得他俺着急的这个意思的着急去了解放别个没找工作就拿了他我只有些送着完了对的了这段工作中的主楼了楼中的那边别着嘛我别也有别全在十岁的配呢结合的那位全在十八天的进入马格兰火呢
1: 소비 쇼람 뒤에 낭사라지. 신전 신의 중국 사비 현재 레지바 주로에 파라. 소비 쇼람 뒤에 배조매 미스를 삼지 매제 배 주로와 총. 대니 선이 주의 근근이 매 따종 되네서 이제 송 배조매 라지. 배시베 진주 당내 롱 뒤지 동의 코르베 고르지 레젠시 첩된 낭시 버리. 배조매 我们现在所有学生们的培育的帮助级别所有部分不一样的他这所有学生们的你体外讲心中满足的拥抱攀援用为冷清晰的距离罗马重点全国各种创作拿出重点的他把大吉利送出他怎么一不适应所有学生们的狼火的行动特别提我们现在七十多趟这大级别创作的三百学了七千级别的他这偏见也不充裕老处就人家的那边罗斯呢阿公这边学你们来看看给我的印象你的手吧空清洁学么大便只有我们狼火能落的给他们这个来过国局解决了他拿出重点的你们来看到我的有罗斯
0: 我会给他们的那些东西他不知道我好像也不认识他了说起过去他们看没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给他们的马路上 gyanam chikle kor go sotsabi shugula nganzu tongze tana gyanam tsam manze menkor gyu na shirson shihiyo.
1: Kedi, tsobyo shulam ti mama losim chikdun ti sarje chanjara tsam yu sena tsobyo chaklam ti nakshu pyuda kongbe yongdiro di gyoro chibani mwemi gubishishri. Nakshu menkor pabzu ti njujie wa wiko kwanne nakshu menkor pabzu so legasi de lo chirung chuk yu. Khwangi bola ni gati diwe mada chobji wata nyamdo pyuda pongjo chibi tamzi mo shihima ta. Khwangi mola pyuri sakye doji shirgi. Gyari tang pyuri chakyu nyamdze shibati khwangi le wangya pyuda tangbor chayyu. Chelo shikdong kuli kuchu kubje loro khwang chobyo shulam juyde pyuda yunga ta. Tasi khwangi kyang nyamdze shirgi tang legi khuda pyuni ngarja tang zhawe khalam dir dakyong shishinyu. Wiki khwan ki nguanze bola tang zhawe tamzi mo chui lalong tuma kye de ngarja dabyu gyurmi ki duyun duyun zangde kanyi tata kisi chide gangtha mara pyudu pibashi. Changlam le duma shi yime ngune genrib tsu lenge yunzin shi gyu chungwara sisu chenpu yin nyamgidu. Ngay kya toda par sumdo genrib tsu dan zhawara gajin bidab chide sadoro rangnyu kangyu dunyu yin shi sumbashi. Taja, na shu yu mekhorong pazu ki daga chariki jigu le dene junbi songzhe ling gui tini ngasne pyo changlam ki ngun so dunjim dene la gyursi. Tuenjie tang tsuwe koze na so nigar orin gui bata pyo di tende tunze kya mekhor gyu de saji khadu chirtong chiki yu. Njubi jiz zhe shi zi jilu nidong chuk lu meeting chi nyi ne nilu nyu seng lu meeting chi sunju soji la zang par mangdu shima ta. Ngoyo so dong zhe shi zi jilu nidong dun loro zhuan ngab chi sunju sub shi sima ne nidong nga loro zhuan chi ge ta nidong par mangdu shi yu. Min zho wong ta ngoyo so chirtong na zhen chibi cheng shi zhi li khalam ti sadyo mangzo soro kayo la yu di pimpu zhuma dianbaan shi shin yu. Jianzhu mangmi gangta mara pyo di pimpu ne tsobyo shulam chua yongne jidu tupi par tang. Tene, tsobyo janglam to mekoro chapurwa dara gyubi par. Lampu tene, rimzui lampu zangma yinba la, tiwe kyang, junzin tang, simtun, kongbe chegi lampu yinba rimxin seto tup.
2: Tangbu du nian ki tingri yomgo yekse le tun bi ri, zhunggu lok zhin shi zi yan la gongsi jikyab zi nian shun ba wang li shang ki, chichu ruka yin ni ti ti, yomchun nian ge so la mi zin bar, nian cien du mar leg che di, nyur cai gyok shui ki to nian, yomgu ki chin dong xiar dong tup che yu. Di lu, sing du cok zin to, kong la yomgo yekse chui ki ngun tun bi cien nian tup yu pri, shan la ti gwar ki san ju shu yi. Tangbu du nian ki tingri, sa yomchun ji, zhunggu lok zhin shi zi yan la gongsi, tema gang zin ba ngab zhunga chu zhig zu che di, che zhu ruka zu ne, wang li shuang ki niti wo yung hui du gyu yu pri. Wang li shuang ki, le tun cok zhung ka ni li yi ne, lam gyu ki chin dong ne cui la duk xip che yu. Cok zhung ji ki la zi zong ta, sa ki zong gyu, ting li zong ki cham zu xiang du gyu bata, cok zhung xian ti, kam bu zong ta, ding ge zong gyu, cham zu xiang du gyu yu qi sung buti. Nui zi cip chi wa ta, kip ki chi wa, sa si ka tor yin ba, So yi myung zin chiwa jie ki nai zui zaata gu tega wang li shuang ki gyur nyo le tuin gui di shi ca qian ma se cong zung ki nai ti ti mang shi sa si li pshi ta wu gu yung shir che yun yam so da da nyum zi cue da so ki gak zhu le tuin hur ta bi yu di. Da wa tang bu ting li kong ki nam shi chang ar chi la sa ba to we nyur zui le gar gang ngay chen bu che yu. Le tuin bu cue tu yun ring bu nang le ga che zang la gu kya nai cua wa nyam bu ta nyam zui le gar gang ngay ti we chiwa che yu di. 王立双期各体对俺的生存纪念面天天几大千年查一抗教下东土起去体验查一年女子跑过忙错去七六塔推到土着七别特朗做体验系送不了永辉的小姐王立双他来了去出去交别来个千年唯一切不苍茫娘说土预备三永辉去归于举动的千年十吨塔闺蜜之处出租两个苍茫拉出土去现在看了天堂不提十九来预备中国陆军习近平了公司等委员会员积极进行宣报王立双期查一抗教推迟七月两个七年都是要让陈某琼系送不了陈东冷天阿姆乔要年拉索图那样王立双他来了崔特东女子亏托连年电送签约女子破归盲错人被中行囊内部行迹狂给陈东盲片小区入卡这座前年归这七月卡特月天推仓年冬出给你去了胸前查给吃不烫推仓年冬阿表洗出洗机了查这年纪的土岁月路过这里头年路程来屯别盲错的江别在我村土不月王立双期查一下东土气没心血的朋友西路沿过去特定土月别铺出烫年冬雨经住民主学不烫重组来起别查我雨我所住连地推起不所通对俺就连个提起连月不行因别用错什么穷心送不离三用季节三十多日天别续天他就看不散吧打了这个雨不烫这人家起我忙错一次我点心给不所去看三十岁数点心雨不离三用天不太会推索刚刚忙不车班七天七对王立双了用错什么雨不离王立双期他在清晰给准穷我烫陈东查这样人牌穷为忙错一第一错玩拉样推一三不加月三用季节牛角两个比我提他得准这头表忙些不定月来屯了秋冬前年陈东也送康丽车运营系送不了前日今年女子跑过都约不烫陈东只推牛角车吧忙错规则其实查起车不说两个提大起云点起陈东也送来屯了再起娘娘所做图月他的错位听力唐不对年轻用过极心唐拉索教准确性对错进脱王立双了用过极心推荐温吞别千年投入力王立双期培育不见热平应到台币动物堂贴过苦林千年用过极心去来个车刚爱了没进不堂特别是对马兄弟陈东有钱直角堂得不对严肃连屯要比我们塞再对陈东严肃堂他咱们电令批给用卷下面的修育即送不了
1: 这个理由你最别塞宁谢红你叫我们邓委的书记选拔你叫我们民办推作军联委员田康党组委书记主任严金海义你叫我们民办推作军联委员田康给党组甲级冲突做就那么事况且民办的厕所党就拿着电视也不送回来错党之后全村所的那个脸皮党车间女士肉脚贴多些党赞助的推面过去几个不党强制投为那些本干组用起的越不是切息联系本干组军级别绝对没用了，记不起过吧？接受电令送军也不行呢，托把的个性通知电令营别退步不上步了，送军起过吧？民间人不托呢，多不少接到这话谈，民忙退缩了路的上车体外，没什么了，说不起过吧？姐姐能送那么谁？严正还以某段那天退到的新道堂，他就是具体，监控可能有得些不自己，内部开进通知预备，实际规则耐了看不起呢，杀掉监控的内忙人心，肯定全部起过了。忙做退休堂透过研究所的两个人路差最不顺利去年有年刚起去大学有一天参与堂团别现在是混沌期过别年数那么深校友财堂张洪博唐明英刘百成李文革孙宪忠姐创造的片语不是
2: 年初创业包装以往车型认为团队人博堂存在一点有钱的以往汽车也能给设计卡图振作起个预备下面提过去深究深入难因为车型认为他是目前去过我堂可能这么远车型认为呢这个期间车才有个天泥土为车系老大年不起行于了罗列成为各种情绪您这行人以往车团队参与公司车型认为来说啊这些天到我被狂了有个这么土又不堂这么热过这三个月谈的土天泥有个天泥不提应别这么热过你去来人民及送别罗西主行应别这些天把来一类的军子不堂谈的车地表开不车鱼了两个天可被亲戚用过用过做二九月这些天罗西推西车行认为呢两个七个月别罗西的用过过吃松多结束用过铁链忙完用过铁松不多结松不铁 因为我们这些人的话题，这个东西就出去了，就不谈。龙王主场批给单位员，谈到宁德兴的因为我们才团队参与公司与我们在穷追金店地主其他朋友内来到前开广东新青年培育我。

0: 초기에 된자 차견을 현용내 제보체디 70만원바 참마 고야급지 칠류론주공 추타제와유배 조내종카 총계타 출석배 추도천동 거구서지 눈대나 협업체교타 능구초의 초거조타 조내주기 통잠기 천동 뚝쇼 유월소조외 퇴출 깔마 10주시행은 능순토 강교 통도동교부제기 랑제대회협시 싱글링계 진로녀도 녀주로를 예용기 연주 로리충신 예용기 연주 대표인지 찬내 댐부여부탄 야균 시 템볼 댐부용아 판유종이없시 연주지 템볼 야마 통주를 섬도 야미줍시 다치 고동 신내 통말 야마 통주를 섬도 내게없시 사괴배시도 충발신은 예용기 연주지 템볼 야마 통주를 섬도 야미줍시 다 티고동 신부티 진로녀도 녀가로 다도는 야마 통주 니슐 학산파디 야젤 레고차 듀파리없시 테나 최템벌 야마 통조를 예도 뒤에 뒤에 통고 심부 대제로 예도 예가 로탄도는 야마 통조 주영아 다치 된도 파티 야제 레고 차투 파리 없이 예절 사괴바 랑균종 미마 시슈 선규 형들 칸게 처배 선규 용자 총도 내시도 총발신나 롱아 첸주영아 메린 하사 총결기 유골기 멍시 내라 퇴고 창토 총어 타 링내 유골 턴제 코트 퓨숨 처소 동와 유골 셔슈 추제 레스 동와 유골 링내 게 남바 섬 되버제 처시네 존내 타 슈게데 링내 유골 남자 게주 주구 제바 돈 멍유골 통조자 탄조메 알락 참 동지 유지 연용자 마세 타나 콜라 시비 유골와 미지디 인지 팅지 용괴부타 용내 양터도 용산배 예제 링내 유골 믹서 후다 뒤유리 하사 총계 예제유 경고외 롱아제 주영어 배링 하세 링내 유골 피계 예대외 미유니 유골와 유골 냠린 태외 레고 주어 마세 총밀 링내 유골 피계 기균도 태갈 초르토 주교 인시 제유엽시 센트럴링계 예절 사괴바 랑연종 겐캄 코리오 팀내 시도 종발신나 롱아젠 주시 배진 랑종기 겐캄 코리오 팀귤 콩도기 예급기 겐캄 시베기 토사타 사투 겐캄 된자 송제 경애내라 시초부타 린니기 도시 락렌다와 단둠타 십슈 송도 제외 캐지 염진타 고양타 탐닌 송지 제베 단둠기 자든 타경 제디 신잠 단둠타 체바 미주바 양도 동와 춘주님규 팀로 협대 셰프수소기 테네 겐감 고유 송종 타뷰체 토에 비게라 진동 체협시 팀계 충자 논저룽라 체바 미주베테 니제 미주바 타양도 동외 시주 락단 냄부체데 롱아체 주시베 링 종용기 겐감 고유 콩도기 체바 마제베 규시 조주립시 타 체바 양도 당외 뮤제 고치 체도 10개 10주 10주 학삼심바 롭소 데네 규주라 군디 타 롱람라 데네 주제라 군디 당대 킬레기 코부 양도 당이 없이 튼줄 젠기 단돔 남수 퇴구 창도 동에 태 정용기 남장 캐진 조준 탄 손에 튼내 피게 예고고 담불 미바 냠제 단돔 남수 쪽내 너누 토슈바 타 유림 시불 지니 냠제 단돔 럭요 쪽지 십슈 켈렌제기 유림 시불내 튼 두뜻 튼교 체 없이 켈레기 팀로 캡데 동와 처용내 람데 체베테 팀로 캡데 셰프슈테 팀줄기 유림 쉐볼 켜버제데 켈레수 제팀 규남젠키 캡데 동와타 고자 럭교체네 팀로 켜데기 치자 팅 나동 앞에 듄주 통고 체버타 치자 제이 치 주구타 녜동 학삼 제엽시 켈레기 쿠류 송경 토담 퇴고 창도 동와타 쿠류 예매미 갱에 체셰 체발 주제 체버타 시슝타 켈레와르키 지도 람스 퇴고 창도 동와타 시주타 락제 땡기 젠기 샴디 네미 슈디 킬레르 렁구용아 박조 주종 탄장도 초교 지발 뒤둔 제 옆시
1: 성교 가르소 세베 탄세기 걸고
0: 양타 시주 제외 야양기 디쿠
1: 망수 토네 링웨 망심기 부자
0: 초외 염주를 면배 꿀세기 토라
1: 다르키기 센시베디니 편조 농친 년층 리쿠 그게 농진기 Sankyu Chokdui Lice, Sankyu Gwendui Gwenchung Shibde Shi.
2: Sengleye, Sankyu Gwendui Gwenchung Shibde Lice Nang, Chari Shubi, Nangdun Chaza Rinpe Chie, Lengyele Nyendu Shui Simbi Yin, Lice Di Zomzhi Gin Kuru Nanggin, Tsiri Wangzha La Tang, Shibshir Chengkwe Nanggin Ni, Pusan Ram Dui La Shi. Lengye, Shudin Chakwa La.
3: Sengle Ngugang Penchung Yela Ngugang Ki Ngubyung Lakzang, Gor Tungjuru Nye Dong Lengye. Penchung Nanyamdu, Buze Towe, Pege Gela Burgyu. 中国新的女歌，品种演了女歌。

0: 사야 약주는 샤다마 짬부 숨도 말베 아니
1: 제제 발라 샤마 짬부 숨도 약주 인구추 때 이내래 사도 총미 사제 척된 세야기 대비나리아 마란도 서로 토보야 네베 미츠 넘규네 샤마 짬부 숨추베 발리아 인다 모세 세븐나 저타 신도 세븐나 저 최우리스 체크도알 때도 돈 약주 총비나 보제다 주마주 처음서 초주 세타 초주 이 두베기 모세타 신도 딘데 망스 최비나 양치랑 그 구수도 이내래 당시 되게 좋은 거를 쓰게 커도 갈
0: 요요 라딘산 처음에 세리다 시도 나가 좀 탁주 손자 소주 제조 당주 제발러드 내 하버치지
1: 슈잔 발라 대지만에 기랑 게래 세리 쇠보다 신도 쇠보 망스 쉬나라
0: 요요 보모 다디래 랑게 소주 세이다 이드조 치료지도 와
1: 어제 니체 내 좀 더 치료 체샤

0: 진보씨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시니
1: 아멘 남균이 경주 쓰는 누구에 경주의 돈도 돈아치의 지금도 걔나리야 닥다이캬 돈도 계치시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지니 부커 제요 말해
0: 신부시도 안에
2: 예 암라가 죽었구나
0: 땅 안에 저거도 하지 구다 토부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다 허르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가라서 뒤 매배 클리 클리 대기제 싸우리 신숭에
1: 시다
2: 진짜 제 세비는 캐나로그 세리디게 가스칼 토고 말이라 뜻다 강배나 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숨마지 신숭에
3: 리샤 바락 송봉군네 내로도 다체는 텐동안 저 토나치고야 가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저 남규 미망고 다님도 칼라스 뒤 치고야래 마고 시라요지 벤차샤는 당한 저 텐도 클리 클리 대기비야타 캐나도 이내래 다 세리 유도양 계치마슈야 Tendongan to Siri that in the Trola Madaya ta, Kalatabe Jilang to Susin the Angelian Teda, don't in the Jay Mele, now Tangurta.
3: They say, Amla
0: Amla Sundalia Debino, Colosso, Mune Kulum, Wushita, Yubja,
2: Munita,
0: Tangele, Trina Jujitanje, Kumshi, Yawuchab Chigi, Bala
2: Yazi Yazio, Nebuki Nile Yagi, Yerub Kuludinzo, Tangaran to Sujo Tol Mubata. 여럽 수저 토르 탈비던 규디 체리 튐보다 디탄지기 소아 계단지르다 계란지 신숭에
0: 레세발라
2: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암라가 그런서 클래시 못 뜸나 다그럽 쓰이샤 먼저 디가 촐라 마담체 장마야고 사도 용어도 게
0: 레세발라
2: 어어
4: 신부시도
2: 오네 제자님
4: 신부시도 촐라 마담체 양치소 아
0: 레세발라
5: 俺最仁义的国族不谈，谈的呢国族不，穷酸的国族的，孔熙年把穷多当年，南下军队呢，谁也出来没当我谈，谁也给缺点他，颠倒了头南去吧，学党去路了，也要比孔熙这个界难过。

0: 판다니 비친키 추즈 주바다다시
1: 니카르니
2: 니카르니
1: 대종 룽치 년칭 예궁 대개 룽치이
3: 점종탕 룽친 대
4: 점종탕 룽친 대가
3: 초외 펍기 랭예외 점종 되지 디네키 워마 속리 마르 신토 제잉리

야 다시 리차시비 쇼부디야 나준냠도 루시의 톤에 변종해야 유구주신이 가져도 다시는 남부 에리냠부 유민중리 초반의 모조에도

0: 생남초 참데레드 디딩킹 안주 초에 람로키 리제난 꾸지 슈베 낭든 치자 슈심비
1: 팅데리젠기 좀제다 이규난켄 조갈라타 십시 천군난켄 부산 점들라타 응원던들라지 생겨내 언질리젠세나와 인터넷에서 제나 슈그이 생겨 슈덴자고
0: 남을랭게 슈덴자고

0: 기랭기 남아 리즈 집에 난 채나라 나치 모티도 속차 칼로 결혼 식당 같아도
1: 주마
2: 아우
1: 다 좋았어다 랑갈이야 님은 참시자도 아니 치제 찍치기
2: 리샤 알레 카고미엔 수치기
1: 대전체 돈도 랑갈이야 라능시 제무 찍이 찍이 치미이나 언니 커트레그베 님의 돈치다 나오차바
2: 리샤 이네 나 카십 찍공기 제자 나 쿠고쿠나스도니 추기
1: 우치 보고줘보 쿠고쿠나지다 돈야 요마다 보고게 쿠고쿠나 몽구도미이나 나도 척도 렁그를 송기 내 암라게지다 아니 코코코나 제돈 좀 마시
2: 지샤 내 암라게래 나 코코코나 제시 능 마시 제자 나 코코코나 돈이 철철을 주기
1: 뜻이오네 지샤 넘규 나리야 마사다 마돈세야디 델레스 니 초다 돈이 초도 르두고
2: 지샤 이내래 삼리야고 던두 오늘 수건을 입자 디니엘은 얘 카카슴바 코코코나 슈톤베니 님데야 초고 베베 수르체 수고기부체 뭐충
1: 체전체 코코코나다 돈주 상물로 렁주다딘데 숙침부치 유두 먼저 보고 요게시자 동야 요마리시기 마시체는 카타딘데 꿈뜨즘바 코코코나딘데 청자치 동야 주는 세상치아르지두고
2: 제샤 디니엘은 생교치는 롤러야 범치 코코코나 돈제 뭐라 갸부차 디네 나즈 자만즈 나도와
1: 제전체 네 암라게 소야르지다 코코코나 소야 디나로리아 진이 몽고 시자 로요지 송기 디 잭진치나 로로야 그 진이디 맞저 카토 칼리아 감제 세비나 고유 코야 코르 요지 송기 제장은 저 코코코나디도 몽고 시자 돈주 매비자
2: 체자 생교나 로르 시나라니 딘제지 톤 톤돌레 랑게 러브디게체 오늘 나 탄도 삼돈두 코코코나 돈비나 칼렉 송원뱀도 오늘 수고야 십진뇌 봤음기
1: 체전체 뜻딜라디네 파 교고 체셔다 피게 송가지도 언니 캬파 치리리리뇨도
2: 어시 언니 캬파 치링게 안디네체 클리클리나 로저
1: 오지 셈도 넘시 차와 차다 취제 랑가가랑 아니 시조르 치기 되다 키커조지다 진레 코르캬한제 데민두게 차와 침부시 자유베다지
2: 오늘 십지 치유유자 키사디 차와 치두 좀봐 진레디 마캬야 금제 가리나
1: 최전체 내 암라게레 넘시 차와 침부다 킬리야 차와 침부 유두 진레 깽그리 숭기 디콘조 차와 첨부 유배 딱전지지샤 다이네레 양진리 갸야디 쿰젠디 영니 카리이나 니에켈레 세브시마수
2: 쟤나 니게 링뇨 유체리 기스치게
1: 오지 링뇨 유체 니게 랄 기치치티야 유 차와 치외 투수 키이 지칠 경내 오당외 쿰첸 강인남
3: 대중세니 기제타 델메토토 외퇴미부중 잠 유부마도 박배토도 외퇴미부미 외퇴미부나 외주칠되바타 류부주제 퇴주시비 류부유비 대니 류부디타 용지치비 주지조시이 대디 차와치외투 기류딩기 차주칠된치 지경내 우당은 다수 류딩기 응우주칠된디 르니기 류부스불소통유지
1: 알레 다치도 딘주임부지 킬레야야 은하투야기 공부디 맵자 르두가
2: 지샤 콘츠 딘제스 질레칠로리 깜비이나 아니 수구노로기 트세디게 칠로르 딘토야기 뉴부시뚜아
1: 최전체 키세야디야 나시 장구다 툰도 자냐야다 딘데리야 하장기 경고여지시기 제자 키망체지 나란좀 미지기 저거 약수지지샤 리두고
2: 지샤 메시 삼로스탄비인도 나주 미인 차와 침부르시유는 둘로비인 지그시버 키수는데 수수뿐이비야 메바 지리디 칠로를 뜬체 오늘 건주 수구세 주유는 아니 야오 쉬어지바
1: 최전체 이내래 양아란주 미이나 양차와치외급리야 지레디 딘데스치로르 경제대는 차와충주주고유나
2: 디나오치민도 디니엘 어 키딘데스치지리

0: 我有几日切账哦说我那云点啦困错呀看了吗给不切说打呀给天上哦直接顶着东顶着下面来要我买着切账切让给老表去的我呢俺最拿来那不买给不切疼多自己来偏头去吧日多啊日下切能啊就骂自己有对引起直接顶着几个小意
1: 오씨, 턴돌레, 암라게송야리야, 지지카겹샹교기, 지지다던조, 안조스교요마지송기.
0: 최전체, 띠문시, 미카지게양, 지지야, 증명다딘제겹여위이너, 아니, 디산조임베, 칼라데레, 증명기토드포유자, 안조, 시야기니그치다요지지바.
1: 지지. 미시 안조야 네브치니 속자 카지 유르데레 안주 속자 창로리야 창부치오시시바
0: 지지 주마 뜬남시디딘데 켄자차라 되다 통갱은이 치제 시조를 체주데 다야니 남가 베티티마코제 대샤르도와
1: 지샤 차바법조수시
0: 최전체 미시 암라게 소야지다 미스드 야게 남수스도스나 아니 미디 시그디 켄자 차부지어리사 가쳐져다 또 쳐져딘데 던도 야게 남시스야 될래 탄드 탄샤 삼산 야데드다 차부지다 단조 지그도와
1: 지샤 던도 랭니 교모 러비인 차베 눈캬스바
0: 최전 다른 쇼게 남시원도 지된 딱딱이 아니 아니 니도 지켜요나 다주 콜라르마 소그마르바
1: 姐姐,吞顿嘞,你妈能信我的没对症吧,真不打定这代币内嘞,差不破不愿面打定这好苦日子姐姐,俺们老婆呢,送个东啊。姐姐,我定也给了苦女友,定也了,俺嘴巴拉给嘞,差不马当狂了呀,别把给给亲不洗炸给个人,俺你弟弟差不等自己我人,给我给我拿了那么多,这都这日送给。
0: 啊嘞，但是就怎么办？哦，别把给钱不给不赢了，差不破着也别打几十吧。我顶着银不涨，俺把那个顶着送药员，但伊呢，爹穷钱的阿拉你给要些新个买账，人呢又这里啊，给这几个。
1: 永安，
0: 差不破百万了，别给钱不给百穷钱抗赢了。
2: 铁军村里，别把你刚出年初所产事业们，文家长安切沃塘，草瓦切瓦，养了感谢切为苦油田，别别错对其在内属仓库没皮银。去南团，养了去年长途错对钱呢，仓库有皮银，恰不和别官图，龙溪嫩树起码入着沃塘。
0: 可我一连菜起头着洗，可我却也就起忙送的，可有六百多个月账，各天白白把白拿，下菜忙不都随便，看做牛头，该做钱不难的，嘎嘎洗，给团白做个月皮。
1: 俺嘞，但是对，我那白白给钱不给不对怎么办？钱不怕我又白打日的话。
0: 钱赚钱，哦，同道嘞，看了呀，这些那年头。
1: 别把事呀的去那么多，干么子得托我要买点什么就得了。别把的呀，根本就你做事对怎么，干么子打去那你个呀，错托不定这几日下日多啊。当然是下，彤彤嘞，哦，别把门牌塑胶现打定这个嘞，能信我的出去托日时间是个多啊。
0: 钱赚钱，哦，俺们那个送呀了呀。
1: 床幔没呗，床幔的也蓝山蓝山说是惨了呀，藏不住不通的，呀，差不当着又被大人送给。俺嘞，但是就怎么办？床幔嘞，哦，顶这个女不又不是？是啥？疼多嘞，差点一年嘞，哦，都弄个女手的马上亲不打，疼多嘞，哦，差不破不着又对，可我给人在的嘞，掏出钱账。 아니, 막이부딘제치지스도와수수찬난로레주니마첩체딘제고둘레야차부법조유베다지스체제시기제잔체양에마속자르야대제레남시문데첩치토기르도와
0: 따란지샤
1: 시 팅상아주 수수 남신원대 야고치제 링뉴요 제다딘제네 대비는 아니 님대야 둘러 습두다 양치민 니도 키우유면다 딘제레 신투시바
0: 지지 좀아
1: 오
0: 당연히 겨주죠 샘도 차부단시 콜로지다 렘캬 수지
1: 오씨

다 가을랭게 먹군 티니 카르존 나로리아 베친베 산이데 송장게 에네 카르존 가탈이야 머미짬니 북주제브레스 공선생게 송장다 오용리아 가르셰게 열었으나 당고 군다 자위 머미 체크제지 차르제브레들레 주제쟁 하마 숨게 카르존 나로리아 쳇텐제장 다리 파르고 타고 제비나 콘즈 동원 군다 덴덴 제브그제가 용그리 덴제 송장 동원 머미디기 루루스제 산나고리아 초실리아 잠니 급주그리 대야 치츠리아 가르게 위에베 쿠제브마도 원해제나 가르세나리아 동바샤오리 만주 초실 잠상교 뿡마디게게 깨트터보다 마가나로리아 멤버바 톰보다가 뎁질리아 뿡주지오리 두스게 데시에브리스 송장게 다그란 제고야 까담브리스 님체 예즈치보도 카톨리아 파 파르코 제서드 잠바 엠메미디게 가나로 꼬니 네 바자타조 땅 천도 집제 되브레스 사루트 지드 잠바 군진디게 응세 되브 맵 제제 뿡칼 꼬니 타실이야 급제 되브레스 송장다 우용 공선선 화룽 진민 류펑 구성 디게 사바지 간리아 군 되브레스 센다가 까올랭기 하마 숨제 체용바 디게게 메젤리아 묵스 라속부 룬조기 자기 까베르르 개바키 라와야 제규다 자그 참르르 키 케나로리아 덤부스 조기 슈르르 주니 네서고 제실리아 카르케 고치베다 장삼르니 까올랭게 하마기 루니티제 개블리아 따바 숨줄학스치니 샤링구요리스 갈라레프로 지드잠바 까올랭게 네 태간네 동지 직민주치 테니 네 남리아 도샤나고 치마제 네 학벌란제 제사다 두루키제 서시간리아 두수병구요레스 추제쟁기 하마숨제 까비기 칼리아 메바니 슈트 겹다가 또 나고지 겹연배 끼네 매우 겹병구요레스 나나쇼쇼제니 가나르 교연버레스 사바디 간에 공수생게 레드찬이 투제된두 잠바 가르똥부 유세 세간에 둑트 디디제니 겹병구요레스 하마 숨게 치슈 제글하마야 가르똥베 남고골이야 멤버베 마제 메카스칼 규니 초창만알이야 네 월마부 겹인구요레스 콘스페세 랑가 맵차브레스 급디드잠바 초실이야 급된교기 메미디제게 뒤질이야 규윤제 가르타코르브레스 추제쟁글 하마 숨게 나로네 지 범하답제제 창말로 가르나로리아 짜메스브레스 kālēng āmdā shirāi kēni tāmā sumchulhāksdi nētī jēn gyōgōn gyōgō kātōn nālōl bēchīmbarīs. Sēnggō jēn līngchūng kē mēgbōng tī jē kō dēshā tāni jē simdō jītū zāmbā jāngsām lō zāng kālēng dā tāpā gēchū zē jī kātōn nālōl bē tāp mā tō dīnjīng kī mētē tī kē līngchūng kē sēnbō simbarīs. kālēng kātōn nālōl lēb dāgā mēsēliyā kātōn tōng rīchūbarīs. Kaolengi Tuzhejeng Lhamada Pungdidige Songjangda Lingchungge Zame Suyubiris. Sanyi Songjangga Yangga Ma Dangnin Zadra Chimpacheje Khatungge Tashi Korbiris. Kaolengi Sem Naloliya Da Nye Lo Mangu Jangyogi Tudabdige Dari Ku Pampa Suyusus Da Kandeche Na Kainas Da Nyendamgi Dofu Sishunliya Pungru Gyeomju Shunye Tanroos Siyamindu Tepsi Shindamindu Samni Lamsang Ta Nyebu Yungyogi 네네 롱보 동창다 코조 소소소 동야가 이거를 집으리스 롱보 디니기 조정보 디니 소소 주저게 야팅제 권에 반격의 재선장 내야 아니 먹봉 세샤 겸니 뿡눈리야 도로스 세고리스 제제 나네 아니 소소 감자르기 유인긴 권도 뭐니 이기게가 담리스 미디니니게 녹구치제 먹봉 도로 랑가샹니 노블

야 침부임버레스 마그벤티게게 젠데 당간 주제 지도 잠바 오용게 네 가르시에게 열어서나 줄렌 주게 로네 티그지 군인이 당샤쇼 두스케데 까담버레스 송장게 먹분 권돈 바키란게 탭주 근데라지 배신은지요 두스케데 게치디 잠바 오쇼지게 가뚜나 로레야 머미 뉴뉴인베 간레야 막벤 메자 풍로 기타가 뚜니 인기지 다리 풍로 니단제 풍로 용구이베 쿠제제 랑가 간레야 징리 담비나 까올랭게 소스 풍로 레 삼제 카르코제제 로보제가 마 뚜잉크지 데두 잠바 급디다 뚜인지 카트론 렘바다 쳄지리야 까올랭고 창람나 로리야 루티 제비나 고슨보 텐데 심투그리 두스케데 시에브리스 송장가 디년 서두 잠바 가부시다 중제 대중 량산 소린리아 단니 봉루니 티제 랑가니르 괴네 용고야기 낙지제브리스 까올레 년다 리시 산나곤라 카트롱기 네 당진리아 미신다 갸자봉니 매겹제 다동야다 제그리간기 미츠네 봉루 리구제니 갸라 떼제데요레스 님은 가시아 친서두 잠바 카트롱 주니기 머미 송장기 네 봉루 나로려 생생차니 축부십주 여부 톰다가 내주디 까올랭려 녀사시브리스 까올랭게 디구두 잠바 람사 작제 빼제 제리간 친 뜨두 잠바 랑가 카니네 봉루니 텔라 춥수 제제 기트다 제니 교용구요레스 카중기 타거제 땡교기 송장기 메미티게 가스갈려 번주구요부 톰브리스 까랭게 셈나롤타 게당가 친교기 봉로 카니가로 레수 삼제 카투나로게 멈티게 콘서트 잠바 카르코치제 카고니 데 치로를 샤링구요 레스 독스 샤르 연제 까랭디 송장기 터브린 듄리아 레드 잠바 송장다 화룽 징미 콘주 따바 숨게 창람 균이 번두구 유버디 까랭게 톤두 잠바 까랭게 수수 먹붕기 루네치니 콘조 대샤툰두 잠바 톱갸 곱갸라 리겜네 메르죠게 뚜뚜바 겹윤두 잠바 콧도고게니 카거제 파로드구요 리스캅 뚜뚜 잠바 예윈네 아니 카르네 게도조 겹 윤네 르펑다 예네 구신 군인이게 머미 납장압게 티제 대쇼링구요 리스 까랭게 람사 랑가샹네 번두뚜 잠바 소수오기 먹봉기 체크세지 랭샨촌이기 머미 라과 쇼브레스 아니 유스네 버타니 카툰기 제리간리아 뜨두잠바 랭샨촌이기 다르제 멍구치 카툰기 제리간리 기에차바 톰브레스 디네 가스갈 때비네 뿡로니 켜네 통야요 마레스 제자 머밀하마드기에 티제 리구기 럼촌 규제 베신버레스 레와르 주스지 친서두잠바 리겜네 뿡루치 도용구요레스 봉루디 네티제 드네요니 마본디 유치종기 순리임바레스 순리게 까랭랑가까제 계슈 쳔버겜네 겨르구제 겨름구친수 다네법제 난주 켜라 탁베 담야디 당린시 도스크데시에브레스 까랭게 멈티제 파 카고르제 버주두잠바 겜네야 소스 겜네야 아니 먹봉게 루지게 랑가 까차요레스 딘 둘레야 마란지 조통 다신제 대여르스 겜드니네 주르요니 타시랑가 까여자 까랭게 따유제 리간리아 자두요르스 타시거니게 메미티게게 리간리아 젠데단자 까랭 남자란제 칸네 아니 쉐비 쉐비제 통아 둥기 둥기 교시 도스게데 쉐브다가 아니 timpa nangwa chi xiong, gali gali nangwa kiin liya dinggoy kyebche. Ani rizzi liya leto chidu zamba gongsun shen rizu ne donyong boris. Nezu di tongwa daga gongsun shen ga daiga ne rizzi nam li cha ne ka ne xeb xub che je tonga don posh. Dusko de xeb daga rizzi nangwa yin liya. Yudu zamba daolan di jimbe ki ne sa liya sa boris. Daga lamsang dago shokze chen lihen dun liya shani jigu shudin chi liya kaolin dombunyil tambaris. Da dari kaolin di jinen jorba chibada nyine kwanen toba kese yobi yine digye changmalo milam nangshin cheche nyingbu meba chabaris. Donda de nyinga

0: 아야 데르케시 지저 콩기 랭샨 소링기 작베조 차오가이다 송장게 카중도리아다 방주 좀야 미니에 두릅제제 녜리아 유지조리아 슝마세바다 롱바창조기 우위서크기 카중레 싱제란베마세 녜자 롱바 高堂州기 뻔방디게 세제 조강기 균호유제 톡좀지야로 속베 낭니 쳔부딘데 징미니미 사샤 미도조 임비이나 능구기 풍시 쳔부지 손자 교즈 잠미마 수비이나 제마 작베 톱슈 쳔쳔 친차 두잠바 두육하고 제그리 제자 근데 지고메 공고초게 깜비지나로나
1: 두스게데 녀사시브리스 디게 공매 고드 잠바 항상제 람사 아머지 치무 가오출이야 네 먹본도서 공팅 제제 봉주 제니 소네기 유자다 겐로가 작베 리타다 자미 소고야기 카퍼브레스 야 먹지 치무 가오출게
0: 작부든 제지리야 봉침부든 제 장고야가 된다 요 말이 디게 뒤둠녀기 미치 구베 참절시죠
1: 두크데시에브레스 공매 가르시의 열에서는 런신랑게 런신키랑게 참조르 제비이나 레그텐텐 추구마리 제잔 람산 도튼 지약 가게단제 제지 샤차소나 고네 바리아다 자그티 주인베 마제 르제제 통침부 제는 지그지 두스크데 시에브리스
0: 멍치치모 가오주게 미디 임비이나 계급 서두급기 마구인자제 농부 화동기 후연쟁기 부자 후에 조스니디 디게 저육스진이 베주던게 열라 자마 치자게 라마지야 빵아리요리 다자코바 롱보 루닝기 윤진 공동바 임바 마제 나오고 뻬마 샤고 유베간리야 빠도베 침부시다요리 구베 삼조시베 미디게 랭센 솔린 뒤두고 여자 코야 먹분 꼰톰 자글룽기 고네 나나 다그리 따마다 깡마 고라 티제 뒤가 나로리야 리딩 가르중 육자단제 개개나리야 출로 용거르스제제 코야 까다로나
1: 두스케데 시드 잠바 공메 던다디 까촌네 멍스지게 칸기 네 롱바 루닝 쪼리아 거의다 잔네 제단녜 남닌 뜨메리아 땅거르스 제제 까퍼브리스 자고 저서드 잠바 멍지 치모 까오초게 멍스지게 칸네 네 마크 찌리아 공메 거의 군니 후엔 쪼 제단간 조가야기 까담브리스 마세베 두가 나로랴 후엔조 게사야 까당린 슈가 조투부 제고야기 낙자제버리스 후엔조 롱바 루닝조랴 막든 까고 칸나로랴 현재 초제 대두 잠바 고중에 마본키랑 게사야 랭게 시가 칭아 게당베 네 공매케인 조소 제제 년사 슈드 잠 후엔조다 롱바 다게 뿐지 디게게 카톤그 칠이야 수가 요니 막도 까고 칸나로랴 그이 개념 된지 쉬브레스 그이라 서두 잠바 개 포냐야 토도 샴니 저 습수 제 처모다 쉰다 천자 디게 저디 제베 간리야 콜마 숨주 시주지 치제 개 포냐다 님도 롱바 로닝 쪼네 남닌 뜨메 제제 개사 침브레스 개산 조니 구수 머지 칸기 곤달리아 따네 법제 먹지 치모 가오춘 제가 침브레스 디닝가 구수 머지 칸 나로리아 가오추 현재 초아제 대두 잠바 고송병게 거의 공든 능신 롱바 로닝 쪽이 혼종 전에 거치로려 구대샤신 예산 슈브리스 던다디 먹지치모 가오초게 구두잠바 가바시라 존재 고연조 특제제가 용브리스
2: 갸푸 규리 푸토 므송웨 중쿠 차젠 점종 시야케 chung tam kyu xie qie zam qu di gun ki nian wang gu bei gyur gyur ji

0: Pen Zhong Long Chin Yan Chin Lin Kun, Pei Ge Long Chin Ne, Tan De Long Chin Lu Chi Le Xian Shu Yin.
1: Le Zhen Hong Men Nan Lan Gan Zu Cha Ji Le Sum Xie Ba Le Tang Dao Cha Qi Le Sum Xie Ba Yue Nam Xia Di Qi Yu Kang Yi Ming Ge Guo La Zhe Xie. 주버레 자지 타디바 코나 임바디 무슨 댐베 슈글라 자지 타 미데베 차와디 자지 레숨기 이와 지 모임바디 데나마데 자지 레숨 시베 차 지 레소스 댄제 강이나 자지 레숨 소소 강당 강라 무지 지구고 여다 디디디 다티든 게 레젠 디나네 고조제 안주 조체제 롭종 당제시 슈에기 낭대샤다네 샤마 네 따지 주베 간데 내주 주민 난라 차제 레숨기 고숨베 셴메 테다다 송지 체제 차제 레숨기 고등골라 야이나 모르 제시지 슈기인 태양 차제 레숨 시에벌레 당도 네 차제 레숨기 난네 체지 고등골라 야이나 모르 제시지 슈기인 차제 레숨기 체그 골라 야 송두 전에 공어 슈베 제이 다지 주베 간데 내기 주민 나라 근데 숨어도 배서나 차와 강시 제법보 시엔타 원수 제와 때 차지 타 대배 급기 제법보탕 제법니라 제집에 터녀 주스 수나마데 공도 제이 티나라 숨베 숨티다게 차지 내숨기 제디 근데 지금 문진 제 구민 걸라 야이나 안돌라 야이나 모르나마데 태양 제세디 근데 지금 문진 최고구요르베스나 제이 티나라 숨바 능신 今年呢, 차와 강시 치베 치바보탄, 니네니 치바보, 차와디 치베급, 배주 치베 락자, 베나 코지에라 속바, 탑시에라 속바, 치즈기 남바다 제발라 야이나, 고구구 유에바디, 대나마레, 디이나 안주, 베징이지 샤제, 이시다지 슈구 체베이나, 베나 안주 베딘데지 샤, 신겐기, 때리 신제시베 베딘데지글라, 자제 20슈버이나 신겐탕 떠르니니 자제 레숨기 치임바디 세월체바디 양나 신겐니 쥐바보탕 떠르니 쥐지임장 디니라 자제 레숨시에베 치임 구주골야이나 모르탕 세세나오르와라 양비나가주 소베 토와자동시바더부베지샤제문진탕이슈체베이나베디낭게소바탕토니디자지레숨기체임바소바니동워보탕토니동지임바니라자지레숨기체라문진치구구여바디제이디낭라야이나데나와르와라콩도샤베 베팅이니라 야 차천의 시에베이나 네 자지 표게 룬딘 셈바보 남기 자지 레숨기 치지도가라 치디 건더지라 문진 치구구 유메 문진 낭 대회 치도 치바보 이내리 치바 이내리 니가로 베주 낭라 야이나 무수 세월 체제 땜바인 이내리 와라 베나 베티 순하딘데 겹지 신켄기 제세야딘데 시에그래 거블리니 때리 신제세야딘데 시에그래 거블리니 때리 제세야딘데 시에그래 양거블리 나수 신제세야 라소베 마워 깨자디리디 슈수요리 체장 빼디 깨자 툰다 찍려야 이는 시에루 나도 영양 네버지래 체장 치바보 이내래 치바 이내래 레 이내래

0: 차지 레숨 시에벌레 치다 파에다 차동 치타 치주와라 차치 레숨나네 치디 근데지글 문진 시구구 예메기 꼴야이나 모두타 제시 슈버디게 예
1: singe namba cho kung kam sang tang dai kenam che xin xin ba tie ni pen zhong long jin yin qin le gong pe ge long jin ge long jin lu qi le qian xi le jian di nang pen zhong lu da qie me ge gen qi mu wa qi lin duo ji la ni pe yin da zui ri bie guo la qi di nan xi ge bie xin na yu xu
0: xia mang e cha ji le sung ge yi wa xie ba le 내기 코든고라 모르타 제시지 슈그이 투미 다두기 슝기 나나야 이나 내시베 인두스 두가라 디 퇴망부 시다 땜버주베 이기지레 로알라 빼나가조 땡알롭 좀 쳇심베 낭드 카지 갸제 퓨글 룽틴 샘버보 남라 첸수그 추두 슈베 이나 내수 차와 내타 차례시베 레 칠례시베 레 lēsāṁ yūjū ngōbu shībē lēsō māngbō yōrē tēntū sāngmā lō zūg jīgbā rē, dāyāng jīgbā rē yīnē lēsō sū cūnjā tāng yāma nā lēsō sū ngūnjē tūndī yīnā zāwā yīnē mī jīgbā chēchē yīwā tāng ngūnjīndī tētē rē chēchā ngāntū tētā dā dāwā zūg jīgbā yīnā yāng 소소천재탕문제퇴미지배니니 유중어부딜라야이나 시그유바디니 세부시부레 베나 나도 신켄기 나수 신제더블야 차츠네 슈바이나 디급기 낙제디 카레스나 낙제디니 신주베 저디 치세 유잠데 야마나 내잠데 다 신디 카레스나 쯔베 저디 무스 주베 시 레 유중어부딜레 체장 자지 레숨 시에베급 레디 다르디에 있나 진랑은 고고레 데데든지 튼둘하게 제베 나도 다저게 제바 구상공개 낭레 다 레디 컨데지로 문지 최고국이 메고로 송두전에 두발 차외 유라니 레지 외보 시바지스 송낭마르 발라 송낭마디 능신 강 두발 차외 유지 외부티라 레지 외부스 럭구구요레 어디 영디 나 다리 대시에 레디 크게 코고하스나 레 유중어보 차왕어스 주베 시 공도 샤베 빼더블야 차춘 슈베나 신장아 코고요레 다리 대시에 기로라 레디 근데지글 문진 치구구 유메기 꼴러야 이나 대시에 당어도 능두자네 다지 주베 간디 내유 드메난라야 이나 셴미 디송송아라 kāng lē sāṁ ngō bū xiān lā lē xī bē tēnyē jūs sūmbā rē chē nā dī khu tūn dī yāng mā nā xiān mū tī nā lā sūng bē tūn tā dī kā rī xie gu wā rī bē sī nā kāng lē sī sūmbā rē rō lā kāng lē sī tū tā nā kā rī xie gu wā rē lē kāng yīn bā kāng lē yīn bā ām yū jī ngō bū kāng yīn bā sē kī tūn tā dī rō lā 최장 강디 자제 지르 주베 추시제 레세디 정우스 주베 시 유중어보 디 코어체버와라 강레세디 지라 사마삼시베 지두기 체지 잡아데 지두기 체디 누버 카르던 버드 베스나 당화된베 튼르와라 당화된베 코든 인자 대코든양 카데스나 kāng lē yīmbē yū jū ngōbu ām yāng nā ngōbu dākṣē nīsū yīwē ngōbu xiān lā yā yī nā chā jī lē sūmdū yīwē lē sē dī sō ām lē sē dī ngūn jī chī gu gu yu sī sūng nāng bā rī bā lā tō rī dī nī shū bā yī nā

0: 탕 칼 기념 귤 탕 귀귀 띵키 양다소 년 귤 동대 리직 기베 드무 디나 샹 리직 야츠 추디 리첸 센타 루카 기 쳇기 디나 슈 르양 기 귤 쿠 디나 세
1: 但杨克那子听这是哪曲难？你看现役呢？但亲密锻炼呀，能够让我写杨叔叔哪里不呢？他说说说，结果姑姑姐姐老到卡巴节目这边摸到，偏见大吉，总当对不少听这呢杨勇勇吃点有几日香。我那次总当的我那徐不呢，你为能行？你苍妈呀，第一个全南听这净土乐章，看人家一年来拉巴多的人一个。他们谈三都不住了呀，连米给总当是点头不赢呢。可能觉得人家给年度第一来三亚了呀，偏不是点头的生意了。但我认为呢，属于呢，能够超不重担，你们都总对的这事。但这个生意，龙大爷去挣钱啊，大爷穷对的。

지린 베기 라이다는 왜 좀종 감시베 세디난기 시지 항성타 잠벌레 주베 레미기 랑당 토간기 리즈나 츠웨 츠숨다와 가보 케타 나이 동라 좀유나 난츠라 남야 파다미 좀종 감오 냠토 덴타 시브닝신 케미기 좀단디나 싱을레 하다 팅상기 츠웨 츠디니레 시류타 좀단디나 난츠르 괴베 청무디인자 다도 좀단키 더겔후보 최진 베타 농제 덴베 덴게 츠와 서반 유튜브에 민딘쇼인

0: 생남초 참대레 뒤딩킹 난주 초에 람로키 리제나 구지 슈베 낭든 치자 슈심비 팅데 리젠기 좀제다 이규난 켄 조가라타 십시 천군 낭켄 부산 정들라타 응원든들라지 생겨낸 건지 리젠세 나와 인터넷에서 제나 슈그이 생겨 슈덴자고
1: 남을 링게 슈덴자고

0: 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 전종 롱친 인티니코 회계 롱친에 하나 계산 미도 리젠 워즈기
1: 전종 롱친 인티니코 회계 롱친에 하나 계산 미도 리친 고즈위
0: 계산 미도
2: 조문중 차탄 세마링기 공감사 다니키나 최고 수리한 추니 생수부디니 벽에 롱칭키 순가치 남균의 돈신배 감숨주 계산미 돌리 친시 나닝을 균신리 친조경 슈킨 야지기 다시 쓰다와 탐미만이를 찰진신 계산미 돌리 친나 추구츠 가바치야기 치중타 남아리즈 세니낭친카니 저지 슈시기 원리는 초보충충츠 치중가 제시배 낭친디 세신하루나
3: 집에 가세.
4: 아, 출리지.
2: 정문중 최다 시중가 제시변한 쓰리 챈티니 니엘로코 이서비 중망 부신년 토브지라 니오에 튀추나라 아제양지타 아제딘지도와 니네 정부충중 처리야 겐치리 툰줄라기 교나바타 편주미마 비준칸에 버준나웨 어렵기 망추 중담 천샤동기 등규 태양지게 토니 슈비는 2001년 10월 다점중티 탱게리야 냠주 슈신균 아 슈자기는 샴리야 모튜도 천샤동기 등규 집티 남기 천부의 등규 시행인다. 티니 사갈 긴송기 인시 코위 키기 엽라 구차다루에 죄그슈 거티 코위 담바티 키기 코울 시장 개차 지타 송기 수레 주시 송부이나 시티바 콩키 큐라 사갈 다비 지라 시장 지타 개균 키닐루 지라 시장 지 착달라 시장 지지 러린 시장 숨타 티진 세장 갸차치 타 켬바 차상 지부티 쿄게 달라 낙주기 미 도도웨 다 겐도 제베 인 송주 지죄 중하나 다니 콩주 미지발 회 메발 다게 예블라 뭐시 쿄저 시 춤바 뭐니 뭐스 자시 코웨 디담디 퇴바 탕 게오 자샤와 티가 치치르 게네 메발 뭔치 코웨 쿄니 루지 자시 류기 시덥상의 기호시 힘바냐 원경 타지 큐니 내등기 꾸니 람베 기호시도치 고린 송점나 알게 콩도 비니 쇠베 뒤슈 진비 기호탈레 제부상부시 토바르니 소시 송자 코위 큐기 담타 쇠바치 원디 큐기 첩주 티달 체된 치히 코위미도 알 큐기 예타 메바탐바 초슈 거수 콩니비 레치르시 장구 중야 코우타 메와히 차와 탐지 최내 주비 기호티 남야 미방 레탕 차와 강이 최탄 좀 나가기 주 티야 남이가 균토 미겐베 알 뉴시베 되나니 포웨뇨니 게오 손치실에 야서 다기 그토 탕에와 강리야 지마냐바 큐라 시슈샤티 남바 타고 시삼캬 큐기 코 티다 시슨 바치히 창불주나 코위 큐기 예탐베 거친 상체 큐기 듄도 큐기 슘슘 치바타 응 큐싱부 큐라 카달라지 치바 인시주 pōngbū ngāma tāpū kīwō tēngyē bā kū gī. Tām nyō zōg dū mīn tū bē, tāni kō wō tīng nī xī lō chūng wē, kū chā chī dī chē tū rāng nī sū sōng, xī jū. Tē zām sū, kū tā gī kō wō chū yī lēn xīn, chā chī bē tā guñ lā shū bā tāng jī. Tām chū chū tū lū bā dī tār dī, kū gī tā lā xī sūn bā kō wē xī mū. Wēn gāng kū nā chū chā xīn, xī lō gē tū mī bē kō wō nī kū lā mī chō. Kū chūng tū tā gī nyā wā dī nī lō bā gī nyō hīn xī jū. 다기 와이 타니 큐기 카고 좀네 다 겨바치 다 레기 치치 시주무 콩추 괴기 네모네 템바 예송 하나 그 다기 줄람티 통하다 다수 저지라도 송네 욕욕자치 대다로 그 모투 저지 욕욕이 예유 코네가 튜츠 진이 시게디 코위 심부주 铁三所亏心里扎起别过层这只脸卡当别急了参见的面板大个金大金我给他策助你给我读不进给捐蓝图你写对跑去给举办你坦别最初一起捐你路地摊起浪索写对跑去最初进把开贵片长毛策助前面你去给先了身上切狗呢提议去了墙堂走我去怕是女别来了书本呢提议让连读提醒七百银这个电梯呢连这问不及大个金大金去给大个内部看到没读各位老弟认清他爹别没查给别忘不说给不谈不忙别无退了呀大个都这个银了二年阿爸西给打了提大队老子他们借这边妥协着这些人我的天意插当去天意拉给米扎救济可你忘谈钱给空难你大概去谈这我米别你去提这血米贵他你去妈妈妈妈去给腿米给家具可我写顺别你个养开吧你写去吧去吃了写去吧大概可我你心都吃了写去吧呢这些我提养米吧去妈这一步休息没控制我可能往的做话题呢这他第一个句子的起提着我心结探险了给我谈动我皮谈别送了瞧我怎么探险是第一个举办了穷喜推把心都点可我你去给提了心结钱不多呢去了心里着扛与把大了学习去了养别用扛了心呢去给咱别瞧我去多去没参别来着与把口味多恰这个推心吧他都出去送葬起恰这个推出了黑吧感谢怎么样没把贵别你把头推出你让头把戏最贵把脸最把钱的捐起大德不捐起一切略给皮味给不念着钱洗给既当给那么一个嘴巴拍把戏躺着玩穷给给当卡了吗解决吧躺着铁门拉给这只狗心自己浪给过来给胸脱提个林切接与人切摊大个张头用呢他呢恰这个推了肚把出去送他的肚解决大个去给他了孙七提得不切接可我尿了钱都与我肚他呢去靠过总的肚他们尿气气讲连没笑几个之前现在会拉了牙这只送的大个扎路这个葬心这只连改革别起杨地给面去给操作这话切切可我要老美的位那路用钱拿到了长铺没事提去了偏途多不了女给提出怎么样米而去给也没谈吧你比瞧我康熙怎么会穷呀打了路之出之前吧一起去个别这些话题彻底大你做越高位那是开心可我以了恰这个推出新年的天马全文都做摩托呢路线念不念别给我摩托念别落下回这小话题给闺蜜给当前妈妈给不这提起可我你错过全都不会把捉回了提起剧本呢可你你的塞不到而且大哥今天起我啊可你大哥呀让给七桌做天天可我看到捐了皮肤推着像不赢我跟团的可我顶级的送玩随即所抗压车这面别大气着起剧大哥去看到公主皮肤原不行呢嘎过米吧要不这天里送行大哥看到区别在那车里提大哥去给七桌村兄弟都哭送是区别这些话题去给口味能给随随个吹度车里扛堂扛与把大了送我手是提中文连读下次点忙啊他恰恰那个主包扎足过几节月解决别可以催着南大了电子那说解决军会可以催着听他们这些情况了电子呢可以给他们给心听这些生活了催着那个总不读的替他们那里面的没有进行解决提门大哥明年跟去年俄罗斯乐子新材拉索是咱们出场进行时为明年是七年级的推给婆年古板没级别恰这个推了你玩多不呢当你心策没大把心对别那么穷鬼免得提到这些我提起你要不这这次我提起几鬼这些我给不跟穷提那了将会扛与把扩为西板没多呢免得提到连板没对解决穷鬼大给要了跟穷提过去玩穷这小我的拉给这只狗心撒脱都给目中都快别起了免得提大怕是出席连马前年才会更没不起点快有也有给六个嘴巴提大年控制五个给我养进屋告我西穷 다기 다디 레마 체다 그 타수 태워 태부르야 랑지에 코위지우 제디 랭가 예베지 야 냥아 디다르지디 초고디니 파신 찰롱충 뉴구 자와 개비 장다시 티모 자샤 개비 야메바 세중 구쇼 티린 다기 전부 남는 동규 수시디 키랑게 수레 남버지나 다기 킬러 토시지 쇼고에서 얘나 큐기 옙탐바 토치시 쇼고에 바참마도 튼도 다기 전부 남게 최도 수시 개부 틴티에 샴고에 개우지 개미 강이 수비기나 티다 참마 인치 유도 교루에 개호 폐바버시도 치 베나 추강기 과라와 장토티타 총번이츠와 차리 센총와 힐렌 낭총

0: 인투르 마와뉴와 코바초니 큐기 요탄 케바르마치 콘츠츠니 추강기 과라와 더블츠나 그 규망 케바르친시 드니 루디다 림티 추시 림바르치니 자괴 나둘로 유지타 총바니 세와코니 시게 퇴게 군리치 그놈군 초첩시 나니 다기 지외 다초 나요하 시 루리 그 루림베 츠나 티르유기 오 탐치 그 최바 나나 쇼르규 양 케베 루림베 츠나 차람이 인수교회 더지 소견 시시 포츠기 계제디 나외 왕부디니 년발치 그에겐 초첩신도 아니 산의 중미 나와 루큐나 탐지 담기 조부 죽당총 시 루림베기 Teda Jashawa Gebu Gewo Teda Susu Zheng Sinta Jue Lam Gamu Kebar Ki Chue Tang Jeba Dala Riri Sintu Uji Waya Chom Chun Cho Da Tirin Tui Zhu Gimbe Cinsha Dong Demgyu Nanggi Cimbuwe Demgyu Tong Ti Xie Chama Song Jime Tui Zhu Nang Mu Tui Du Cimbuwe Demgyu Xie Guxie Xiamlu Mu Tui Du Nama Rik Zui Jibe Nang Cinti Sina Yubshu
1: 日剧。

0: 키이 제칠경네 오단웨 줌첸캉인남
1: 대줌첸이 키제타 데르메토토 므퇴미부중잠 예부마도 빠베토도 므퇴미부미 므퇴미부나 므주칠데바타 르비 주제 튠주 시비 뉴베 유비 티니 르부 디타 뇽지 시비 주지조 시이 티디 차와 치웨 투 키 르딩기 차주 치든치 지장네 우당아 다수 르딩기 응우주 치든디 르니기 르부 시부 소통 유지
0: 알레 다치 르딩주 임부지 어 키레야야 응나 투야기 공부디 맵자 르두웨
2: 지샤 콘츠 딘제스 진리 칠로리 갬비인 아니 수부노로기 트세디게 칠로르 덴토야기 뉴브스토아
0: 최전체 어 키세야디야 나시 장구다 툰도 어 자냐야다 딘제리야 하자기 경고여지시기 제자 키망체지 나란즈 미지기 저거야
2: 지샤 메시 삼르스탄비인도 어 나즈미인은 차와 침부를 쉬는 둘로비는 지그시버 키스는데 수수뿐이 비야 매바 지레디 칠로를 뜬체 오늘 건주 수구세 주요나 아니 야오 쉬어지바
0: 최전체 어 뜬이네레 양아란주 미인은 양차와 치외 끔리야 지레디 딘데스 칠로를 경제되는 차와 충수 주요나
2: 디나오 제민도 디니엘로 어 키딘데스 체질이 깜부통자 니엘레 렌드 체빈들레 안주 속부디 시르 저베 나와 민도
0: 제잔체 무싱아란 주미 르비딩리야 뭐나 퇴약 민부딘데 척도 매부도고 제잔 돈주네 넘균에 뭐나디 치로리야 투돌 된토고 여자 아니 카담바다딘데리야 저와유기 마리르바
2: 제시
0: 哦，今年的车站，年若不去准给去住宿队，开始去的，今年的去了登边呢，不然天天看公过日，车站出这屋的时间是多啊？车站今年去了了登队，看住车站全部预备大些是吧？日日车站个人租个来，那么就去这里登这店，就今天托呢，看住要去这边呢，要不就日日吧？
2: 认识，屯多嘞，哦，恁姑娘，俺做啷个住对子吧？大姑妹哥给去住的，新住的，屯多嘞，送车群居忙过学着吧？屯多呀，三亚顶着点呢，我那也有学习。去装车，哦，可是俺个嘞，俺做个人哪里呀？新车都买不下月日，第几天，这次群居去动啊？我得打扮日时，再打顶着第一个住个月。
3: 오즈라 아니
0: 치세십시우유 최장에 지제야사야 아윤삼제 빠지시 어 제다 고슈다딘데 지지틸게가 주유 아니 니미니부텔레드 장미야 우세세기
2: 이년래 랑겐딘데스테비는 지지망주마주주지바 턴돌레 지지사딘 넘겨나리야 치지다든주 소겹제 샤베무도 차장 장미야 우세세우무도
0: 최장체 뭐시 딘제 임부자 어 지지게 먼저 고래 난샤베 신돈지다 몽고지리야 섭제 겹제 척도 매부 촐라 단샤
2: 최장체 아니 윤대장게 톤돌레 콘조 칼라제 딘제 체비는 지지 망주 망주시 지지사데 망주 망주치네 근주 나리야 어 지주 등조레 망주치 톤돌레 지지 식레 요시
0: 최전체 어, 먼저 빨라게지다. 그 지제야, 매겸 너무도, 다 지지 망주 망주 치는, 먼저 나를야, 내부 계획을 숨기.

0: 딱제 제바티 무용숨토 대안바라 주바시 가우스 공기 급티 지덥티 퇴장시도 규르미네 퇴원수 공급티도 지기배급 탄대팔라 시엔슈베 지덥시기바타 치충이 규르덥시바 사르도 준바시 제로체크동기게 주민안류 다와주베 체구라 가우스 공탄 어스토프니 년지체부시 급티도 가우스 공기 소와 조화탄 대바시기네 퇴유진구나 콘라 퇴기자외 불은스 웨이크공주 불루시 마크세베칠 제로체크동기게 주민안류 가우스 공 불은스 웨이크탄 카미제 터미드 규르디 가우디긴 뜻이 쓰지도 핀네 차례 나오시 양디치로 짬머시비시라 가우스 공기 바라 칠레 대부타 디네 뒤주 정보 마고바 중말 부군 이브기네 실 마고바 양칠레 대부시 제 마타베 치부 아메노 슈탄 제외치 아마디네 대지 마륜베 참네 디야 지디엔 치마 송오시 뒤주 통동고 나라 뒤마 키미숨 칠레 대뒤 가우스 공 동에 치미르네 바티니 메메고비시시 갑티디 가우스콘 파마니게 첩시구이디 정이게 초고르 장게 로숨 륜베 부구주니 냐르도 주부시 로중마르 가우스 슬레 데베 슝무유 총모 마나탄 닌지 쳬부시 팅니베 닌지 쳬바티 가우스콘 심주 모두 치베 고잠부시 제로 체크동 게게 주미 고로르 가우스콘키 파보니젠기 남게 콜레 구유 고르기 슝식 주부타 제로 체크동 게게 주드르 가우스 공기 남제 지베 심주 치삼샤네 퇴원고마르 제로 체크동 게게 주주 로네송 가우스 공기 정직이 내든 신식디 정로 동지 시벌 심주 체벌이 공기 주지 디테네 입지 캡주 딘중 장타 동지 딘조 서시 체제도 소기 제조 망부비네 제로 체크동 게게 유승인로 가우스 공라 고번 하번 로진키 차가시 남시 공기 정로 동지 테라 캐도 파베 좀제타 고에서 치충이 규르더라 싱뒤 쳬브시 제로 체크동 얘기로 가우스콘 입지직발 하장 가와 규르네 콩키 보이라 구르베 청예지그나 차리 베네라 쯩겐 타라 티다르 담바디 어즐리디 냠주 지수 라주 치뒤 겐 타기 판고 녀월레 웨웨미 세와타 콩키 수르숨 입시기 타 지잠징나 디에갸 유니 무테진 가기 모식레 충월 인바르 삼바타 가우스콘키 보이라 숭바다르 奥吉利迪莫因别一字日不息约谢起来爹你奥吉利迪一字日不列讲电子给吞别人心喜一般样各体对空个一字日不提奥吉利迪一字日别多个的喜不要把他接了举个二郎一字日不息不一个月心术其字体奥吉利迪莫因别一字日不息不要成日给人不杀不息对不起高斯空气特东洛克布林日不成日给过年心术切 马克思有空气落日不谈科普林日不西边边界南高斯以科普林日不西边边界南高斯以科普林日不西边边界南高斯以科普林日不西边边界南高斯以科普林日不西边边界南高斯以科普林日不西边边界南高斯以科普林日不西边边界南高斯以科普林日不西边边界南高斯以科普林日不西边边界南高斯以科普林日不西边边界南高斯以科普林日不西边边界南高斯以科普林日不西边边界南高斯以科普林日不西边边界南高斯以科普林日不西边边界南高斯以科普林日不西边边界南高斯以科普林日不西边边界南高斯以科普林日不西边边界南高斯以科普林日不西边边界南高斯以科普林日不西边边界南高斯以科普林日不西边边界南高斯以科普林日不西边边界南高斯以科普林日不西边边界南高斯以科普林日不西边边界南高斯以科普林日不西边边界南高斯以科普林日不西边边界南高斯以科普林日不西边边界南高斯以科普林日不西边边界 阿们我呢吃了点不是。罗军的提人了，空气军统阿们拉达，胸木拉大用吃过别吃了。特别多专门票了，今日别连罗军去空铁的电池区呢，空当胸木尼拉锻炼规制签约讲，专门图本，高的经验罗军了，学不是。接着行动也结束就送你了，告诉空堂，我服你去，三块来客不连人心去，难断了，心就吃苦怎么了？空你应该修多，接着送别行。 柯布林书给对接参加的，三柯布林给参与者对于了，可能你给他懂三国来柯布林兄弟给协助了些的，三国来柯布林老年年康熙人把西边安呢点了不是，有人给两个吉布他，金赞呢这么西边团结他，对面的穷外王去，告诉空退军都三没得话他，空落的旁边个安呢年纪呀年岁没有。
1: 接着，这段也给我们安个路，到我那边去，你搜索你的小伙儿。闽南的老百姓给承认不提，空听给你指导的，电话连都不通没。我跟你讲，可能给来了他，你，传播闽南的西南，几岁牌，年年是。

0: 신부치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슈이
1: 아지 아메 넘균에 견조 쓰는 누구에 견조에 던도 더 나치에 지금도 걔나리아 닥다이야 던도 개치에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진이 부 그제요 말해
0: 신부치도 아니
2: 예 암라가 죽었구나
0: 당한테 저거도지 구다 토분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터 허르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칼라서 뒤매베 클리클리 대기제 사고리 신숭에
1: 시다
2: 딘제스 제 세비는 캐나로그 세리디게 가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숨마지 신숭에
3: 리샤 바락 송롱네 내로도 다제는 텐동안 저 토나 치고야 가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저 넘규 미망고 다님도 칼라스 뒤 이습 치고야래 망고 시라요지 벤차샨 당한 저 텐도 클리클리 대기비야 타 캐나도 이내래 다 세리 유두양 개치마슈야 Tendongan to city that in the Trola Madaya ta, Kalasa Tabe Jilanga to Susinda and Jelian Teta, don't in the Jayu Mele, now Tangurta.
4: I say, Amla
0: Amla Sundalia Debino, Kalasa de Mune Kuluma, who she died you job.
2: Muneta,
0: Tanga in Ele, Tarina Jujitanja, Kumshia, what's job Chigi Bala?
2: Yazi Yazio, Nebuki Nile Yagati. Yerub Kuludin so, Tangaran so, Sergio Tom Webata. 여럽 수저 토르 탈비던 규디 체리다 튐보다 디탄지기 소아 계단지르다 계란주 신숭에
0: 레세발라
2: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암라가 그런서 클래시 못 뜸나 다그럽스이샤 먼저 디게 촐라 마담체 장마야고 사도 용어도게
0: 레세발라
2: 어어
5: 신부시도
2: 신부시도 오네
5: 제정님 신부시도
0: 촐라
5: 마담체
0: 양치소 아 레세발라
6: 俺最仁义的国主不谈，谈的呢国主不，穷酸的国主的，空闲年把穷多当年，南下云都呢，谁人出来没当我谈，谁人给缺点谈，点在了头南去吧，缺当缺路了，一路给空闲加过去，难过。

당연히 장애지 추구나 신체정 전에 표제지 원추당체 장뇌 계속 비주 인세 숨버시 당나바 양생 송키 외마 소소답이 신태다 통두 하장 갑충 계절을 리부 정도 롱의 제수 신동 침부시도 중요시 제 숨버시 가주

0: yergyong chebu ti gishu zogji ta somdong gya simbate pyoge sumje jik song yebse
1: benjo kurju ki pejo tudo tang neking ang kong tu chudu ba chaji lhasa chongji ri pejo ul ulin ki mikze chega sumji sogu tang sibje mikze gya tang sumji suni cubi benjo kurju guidong ki mikze ma la zogdi gyunam jing ki dashib celin tang dachi ki guidong dari yi sibje gyu benjo kurju chui ki gane tang 강내 튜도토 체시레 타조체네 벤조로 루든키 캡콘낭 코르주토 바르 체규지 제로 니도 겸이 휴쟁을 진행 아빠라 하세 이제 알홈이 게드 차종 튜레링 무수 고장께네 니르종 지구족디 벽이 신체림비 게드 차종 튜레링 통마티레 담바탄 다테레 치르동 우버로 고르통 주르직 타 제조 시동생 유지 편이 계지 코르 코리 도담 체유 공세 긴코와 후공 이이 사괴바라 퇴내링키 제낭내 총소 지규 체부탄 라선의 규바 체계 전의 태동지의 송도 지위 림숨 소주차 제남바르디니 나주 랑고르 시뷰 칠동키 튜고르 치치레 뇽도 체부탄 조람키 덴뷰릉신을 총재 켈링톱유 제시없이 명아를

0: 宋县的南家人从那当南北爱给了重写的一个南村新人重村与那摩托尼亚摩耶里森克陈陈基地CTB歌声传情写不谈藏有卫视家写为空音克地为月节一呢里才拿起一股个皮胶个许久他摩托尼亚南村陈陈基地月节里才拿许南肯克新人重播看了没多许年空克切一哪里一呢那不错看地曾之许久他几点地定图克了王为我不腻了没
1: 심지어 중앙타 류기디 당시 캐시 키랑키 등이 니가 벌송나 지르키기 메세 강 메세 난토 강양 하미라 레몽 론데난 키랑르츠나 캔강 치수니 컨투비도키 정이키 심르 중앙타 류부디 당 용탑 지규티리 남부서 류디 심기 연배 문든 쇼인 수나 샤코네 오늘 문세 오시라 편나 샤 토제나 쇼인

xiamla. Jinda du mei ce jubsi nin ta, pe na ngabe nam ka nin di nam si gondi shuyin. Jong mei zi ka ga lo de na, san ni ne pe na ngabe nam ka ta, re zi mi ma ra, re zho an da ka la, jung zhu mei chu, chue chen yo, jor wang e, tu da nam je, nga zhu jin si bu koro, che zhu rim xim tip, ce mo tang tip chi, xia lu dang hun nup du la, jin si bu koro, chang xia dang nup chang kui do, tip mang xie kui do. Jong nam xie li gong ji mang wo chu zu ni xie sep xie rin ki ngui de na, to gong ce mo, nak zhu dang, xie zi le, cha ba chung wo ne zhe wa pap ju tang, sa zi ka zi la, cha ba zhe wo ne che wa pap ju. Di chu, xie zi lu ju ji, sab ma se sa zi ka zi la, cha ba che wa ne cha zi la pap ju. Ning zhi dang, cha mdo, lu ga dang, ha sa la, cha ba chung wa wam, ya na, tui xie la pap ju, sa zi ka zi la, cha ba zhe wa pap ju. Di mi sa zi la, zhi ba mo bu khor ju, sa zi ka zi la, tui xie la pap ju. Sang ni ni mo, nak zhu tang, ning zhi, lu ga lu ju tang, xie zi la, cha ba chung wa pap ju, sa zi ka zi la, cha ba zhe wa pap ju. Lu ju ji, sab ma se sa zi ka zi la, cha ba zhe wa ne, che wa pap ju. La sa tang, lu ga u ju tang, xie ju, cham du u ju tang, chang ju, nga ri ki, xie ju la, nam tim ne, rim xin, cha ba chung wa am, tui xie la pap ju. Ti mi sa zi ka zi la, zhi ma mo bu khor ju, xie kuen du. Xiam la, rang zhong ji, chong jir tang, zong, chu ka zi ki, nam xin gong de shu yin. 파사라 잡총 법내 림신 퇴사를 법규 저자 안전 죽섬내 뉴스장 차 뒤에 파라 섬조자라 잡총 법내 림신 퇴사를 법규 저자 안전 중니 차 뒤에 뉴스 섬 차 뒤에 파라 나주로 잡총 법내 림신 증오 법규 저자 안전 군내 주뒤 차 뒤에 파라 저의 후라 퇴사를 법내 림신 넘득 저자 안전 주시 차 섬내 뉴스장 차 뒤에 파라 내동 후라 넘득 림신 퇴사를 법규 저자 안전 죽섬 차 뒤에 뉴스 저주 차 시 파라 생각해보라 지금 뭐 법규 주제 안전 제사 뒤에 뉴스니 봐라. 허름 추라. 지금 뭐 혼내 임신 퇴사를 법규. 주제 안전 중니사 뒤에 뉴스 제사 뒤에 봐라. 그들을 지금 뭐 혼내 임신 넘 법규. 주제 안전 제사 뒤에 뉴스 순사 순 봐라. 부신라 지금 뭐 법규. 주제 안전 구사 중에 뉴스 제사 니 봐라. 현재를 잡을 중 법규. 주제 안전 뒤에 조 제사 순 봐라. 암도를 잡은 중 법규. 주제 안전 주사 군에 주 순사 뒤에 봐라. 넘 추라 잡을 중 법규. 주자나 주사 진행 주고자 주파 소종의 잡초 주자나 주사 신행 저지 잡은 파 허르 잡초 주자나 뒤상 안에 초기 잡지 파 땡신라 지금 뭐 혼내 임신 퇴사를 법규 주자나 주상 안에 뉴스니 잡은 파 토롱라 지금 뭐 법규 주자나 중니 잡진 뉴스피 잡지 파 만큼라 퇴사를 법규 주자나 주사 니네 뉴스니 잡니 파 조고나 퇴사를 법내 임신 지금 뭐 법규 주자나 구사 신행 뉴스니 잡고 파 在于了推销的旁边人心吃不穷的旁边就这样的决定在今年你是这样的参加旁边播种了吃不穷的旁边人心推销的旁边就这样的政策新年你是这样的参加旁边每年的推销的旁边人心那么特别就这样的就送茶出年你是送茶过旁边加上了那么特别人心推销的旁边就这样的就送茶送年你是送茶过旁边那个子了推销的旁边人心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Dulia, she drench shubina, the desidisha. Kasa chungo temjuki, Liu Jada chumi tumbutina lol yimbina. Tai zunge, ta lobin lolaria, show shida tempuni, lobin loge, and jemi tangni, liqui, gip sertu zamba, gongsun shenlia, sungjang roba, doyaki, mutu, jebe mate, gongsun shenlia, damna ti ni numberis. Tai zunga liqui, ne gongsun shen. コズディゲ高堂州里啊松江的若瓜清不是昆宗主席自己带中个念里啊刚叫出这里啊电呢松江里啊连接个清不是昆宗省的李奎那种族几个拿了列队长吧李奎的唐龙我先呢那下个不着这个不是李奎的唐龙昆宗省昆宗省不的个母体节高堂州里亲呢 콘조숨 가우탕 쪼리야 레드 잠바 송장기 안에 콘조야 핍수 톡토샴베 마제 공순생게 다 주시던 바 균이 콘조 아니 콘조 어머미 가스디게 가우탕 쪼다 타니버 유스지리야 뻔 막다 직제 가울란다 마게드 잠바 가울란게 냠마능 신제제 토제리야 된네 택시 돔제 제자 라속바 르네 네 송장기 먹본리야 공주 지도자바 공순생게 투디 투련로니 가올랭기 르용교기 제세디게 슈구 제센리아 당샤네 가올랭 마 팜네 카르조나로리아 버친버리스 송장게 네 소수목불리아 게가토베 토드갸친버샴버리스 가상게 순잠디 디브돌레르바 따다리 디 슈거네즈 근데 중요메 모투제 마세로나스
1: 家婆久里婆土我松为中魁茶间增重西亚切穷我登居西切咱们去的滚起念王古北久久记

0: 도시아나 고치 마제 네 학벌란제 제사다 두루키제 서시간리아 두수병구요레스 추제쟁기 하마숨제 까비기 칼리아 메바니 슈트 겹다가 또 나고지 겹연배 끼네 매우 겹병구요레스 나나 쇼쇼제니 가나르 교연버레스 사바디 간에 공수생게 레드찬이 투제된도 잠바 가르똥부 유세 세간에 두트 디디제니 겹인구요레스 하마 숨게 치슈 제글 하모야 가르똥베 남고골이야 멤버베 마제 메카스칼 교니 초 창만알이야 아니 월마부 겹인구요레스 콘스페세 랑가 맵차브레스 급디디 잠바 초실이야 급된교 기메미디제게 뒤질이야 교용제 가르타 코르브레스 추제 쟁글 하마 숨게 나로네 지 범하답제제 창말로 가르나로리아 짜메스브레스 가레 남다 시라이케니 타마 숨줄학스디 네티젠 교곤교고 카톤나로 베진브레스 승구제 링퉁게 먹군 티제 아니 코 데샤타니 지심조치디 잠바 장삼르자 가란다 따바게주제지 카톤나로 베탑마도 딘징기 메데디게 링퉁게 선보심브레스 가란 카톤나로 랩다가 메셀야 카톤퉁르주브레스 Kaolengi Tuzhejengi Lhama da Pungtidige Songjang da Lingchungge Zame Suibiris. Sanyi Songjangge Yangya Ma Dangnin Zadra Chimpacheje Khatunggi Tashi Korbiris. Kaolengi Sem Naloliya Da Nye Lo Mangu Jangyogi Tudabdige Dari Kui Pampa Suisus Da Kandrejene Gaayinas Da Nyendamgi Dofu Sishunliya Pungru Gyeomju Shunye Danroos Siyamindu Tepsi Shindamindu Samni Lamsang Ta Nyebu Yungyogi 내내롱부 동창다 코조 소소소 동야가 이거를 집으리스 롱부 대니기 조정부 대니 소소 주저게 야티엔제 권에 반격의 대손자 내야 아니 먹봉 세샤 겸니 뿡눈리야 도로스 세고리스 제제 나네 아니 소소 감자르기 유인긴 권도 뭐니 이기게가 담리스 미디니니게 노구치제 먹봉 도로 랑가샹니 노블리야 chimbimbiris. Magbun tigege jinti tangan duzi chidu zamba uyunge karishyege yoresana.
1: Julen chuge loni tigiri. Kunini tangshashu.
0: Duskede katambiris. Sungjange
1: magbun kondomba kirange. Tepchu kundirachi pechu nanziyo.
0: Duskede kek chidu zamba

0: 직접 수지 시진 핑계 퇴제에 대해서 다 신고 기지를 대응 걸어 나와 가고 계진이 공통소 로브존 전에 장정의 라다로 퇴제에서 줄에 대해 심정 넘어서 니세공 로스보이 급제비 신체 콘도 로브첸지 내비 조절로 배출 남창 딤주 제부 캡자세 바타 변종 로브첸지 대단 조절 때 면주 망편지 사도 망조지 최소 대단 송시비 남창 티나 추이버시 니동 주글로로 대단 조절들의 대비 춘 변종 로브첸 소리 로브링키 땅 조절의 내지 세토 조된 소위 땅기 니모타 대단 조절의 냠제 남서 되유 로다라 샴주 지구 니네 숨파라 즉주 체네 나즈 체레 조바타 결롭 당유 서법 도구 동아데 시리 만조라 대당키 조교로 치고 비지유 조교로 치유 나주타 시즈 응리 소 스구타 총결의 초기 서법 토베 상당 총대라 치부타 편부 토베 망조 메딩 치스미신 시대 표베 메자게 진다 고로 치십주 라즘 주버시 네도유 님 종기 진내 유거 투진 급 주니 바 니로시 산에 서도도 시제 첩된 타 류젠 진도로 퇴근 좀 좀서 어찌 보시. 진내 유거 퇴근 뒤 님은 좀기 최소라 진내 유거 퇴근 공 어쩌다. 퇴내 뷰제 돌아 동주. 총세 다지라 퇴근 저도 받지기 레디시 중요 보시. 제제 조성니 서른고배 중국 제거 장남 조부 체육 공사 내 신도 세바라 시나. 내려로 되도 대용 장남기 진세 전에 주부 매대 통신으로 뉴스 숨자 시계 견제 세바티 퇴 좀래 자정아 판에 로듀지 퇴송배 신도 사부되버시 예급 내음 추진주당 예급 최대대당 의원님 강기 니세공 냠제토 니도니스주루 예급지 냉고 참고 응원급지 지배 냉고 유름타 세세시와 번점시대 로세 륜배 지배 냉고 응원급 작주래되 응아르웨 진대수이버시 예급 내음 응원고 춘진주지 지용경구르웨 내음 응원급 자배 통매 뒤주당 반점소 年过 유름 땡케스주대체리심주가자주를시고마세예급지年过철시日记开前乱着委员联刊给三年托日别空间起过地狱结束不适应三个月就在中年里一个批决委员联刊内新多七八十七呢一个批决委员联刊给真的准备在初年中央给文字南的盟国同志记过的前面蒙西托国同志记汉元节的广西也
1: 那次可以团结堂所谓之所以抗拒拉斯特比尔的比较起不适应三个月区别部内新多七八的行呢区别部以车身的内地哈斯这次中年年出了个年的四部当内你的出了国吧白为强教所当规矩基本用了以色当我算是举成规矩也不适应你们这节做的纯一前面人这边这次中年年四这边我的行呢纯一前面我的日子
0: 错过事故的推动杂志动作他加入马特云卡地都狼巴拉脱过的新闻那么没事一连他二里全面拉出去的他最新闻都被那天亲自讨论局他最新闻被估计那么事一连起就在中年年的时候为什么事故的预备二里米斯拉东地日本什么当预备他为什么的结合马布罗卡水马拉局年的查预备事一我是有几宋部以及在中年年七天别我的心呢我是有马起
1: 这次究竟的中年托领法了有人马给摩尔就当女工兼职这些讲座了明白那么多角色你看提醒有人马当切接拉马给那个不接对亏加等不中的接了东地当也不是但是不是女子皮呢我是有马给有人接偏东切别明白那么多我不接接受接了他卡到本地究竟多弄当也不是帕拉斯坦现在不也就在中年年四十八万了行呢 팔레스타인의 신뢰심바타 친제부장직조 다르티 어르당 이런 쇼닝의 수생체대 어르당 이런 와라 삼시제도 나한테 지송체내 두법 실뢰도 동주 무구세이버시 생글린제 팅디 감응의 선주로 쉬사

0: 李克尔尼，推动龙津年轻力工，推动龙津移。尊重他，龙津对。
1: 尊重他，龙津对吧？
0: 作为普及两年为尊重对的第二期，我们苏里马尔辛图，米切英里对卡尔冲。
2: 恰恰白马堂从别。中日国际端木地，新开初步连接处，眼望级别四十步。
0: 尊重他，龙津对话了。
2: 尊重他，龙津对话。
3: 杂志上点评新开连接观看上，当地李先生，二日文龙总开嘛，还能开了起。让他们总理及南北团的战备增重政策，年纪出外南大的西部西，票农南票改度破旧党总理杨端杰续一百三十余票。第二天的纪念他们都不一样呢，年纪出外南大的西北增重的六七八天。三个人的增重政策，年纪出外南大的西北总开嘛还能开了呢？突然朱古别张忙我才的见习党。突然二十八八米全级制度执行，增领建筑用地电气密度测雨档南端准备自我实，空气厕所了江北通行档，文南档让完了日月西段机机构一级唐瓦长不档，空气干预测设档让省对外百年档吸入了闽南哈来雨水，还能开了起每期每日讲。空气决定了年月热度执行南北照的。空气南外没退让，空气决定了年纪皮团养鸡用水抗内需不止。年纪出外南大的西北怎么种地呢？文龙马海林开了哈佛之六百七米六十米尼百六种能度怎么实现不的？记录行动国家居民年率到我西北内国怎么的？平民党经常给土地级别拖度过去。记录七栋古迹，居民数目达到数百人，人数不准七八十。总体闭门年了，二十日个批人，年百差不超更多七八栋，差不多土地皮顶度，我住的密度突然几更新。二日突入土地级别，别的解决多，特别提你，今年总是陆续登记，争取真的七八十日子，我住才有了。二日拆迁总不破。Mark Twain 那样，顶着好像全部能有本马色。假期萝卜不出讲，参加西西安院呢，整个韭菜大铁盘都养起没不是。让南区总旅团的长辈，咱们去第一南，开了去让路你修自己空气，出外用我吃鱼把铁南端呢，铁铁偏松错过的，虽然对吧，团了那把节，让南总旅出去唐子的口边。总是天气冲着你，露宿一下都歇不来，先把步子面迈不实。太阳还能开日，让路几趟落起了酸度，你几不习破呢？没洗的，哪洗削弱的？天气该在雪女讲雪呢，文龙古松鸡下边他们都进边，各批人梦醒丢了，绝不真为，连嘛绝不拆我心了，绝不是。原地古松边几点天难度？开军上松机，云电墨绿准备给我新年上目。按年三月份机，长子堂电信能聚人了，千里堂准备特别七军上表我的。基础托机，南家的给我来了准备给破门桥都举办好像忙表，夹脚托备我都。海林机，别的不拉先把马塞，落着钱木掏钱的，英吉堂、法兰斯堂、加尔曼堂、格瑞斯堂。拉丁阶级给人家了王角星，原点努比旁住金边拆迁总开嘛的，罗素开迁给库邦托巴去不是。空气二里雨住卡的，怎么给这个忙不行了？我偏难呢。文别罗查尔贴在门外独立机，过去时不文别偏的他，罗素恰下了皮我的，怎么时不没忙给告诉他，我就全部托巴嘛些。这个忙不思想的神队长突进，记录七栋古迹，我就外国佬，俺们去建筑的， Helen Keller 及 Rosie 及其供养比我居 Kongni 怎么建筑军堂 Lakbardu 王不捐献军旗 Mekdu且于堂 陆中学于的区别呢 而以 长前总部部 Mark Twain起 退入主部部 区域证明你重要的 敬你 Napoleon堂 继续你 Helen Keller 及送不养 同样的那部形式 下面来听见呢 Helen Keller起 怎么堂 Pionone Pyogetu Pupkyurtang Zumji Yangdunche Xubie Rangnan Zumluigi Nambie Zemchung Rinche Ngaygi Tsuwe Namtar Xibie Liu Gebat Senruana Jesu Ngaygi Pamyu Changsum Xibie Zhongdam Tizene Tengchik Lagba Yinla Tine Ngay Sosu Chibie Tine Chinyi Gashi Yangyar Lagbe Tidaki Chudu Semu Kambi Lagi Zomne Gushu Chishu 有点是便呢记录七东解决国际旅导国别在你是国人故事阿纳诺斯拉的批阅清野铁自行村党的自己就当铁三木肯比拉的总党铁巴不怎么样民族提出业绩帕梅王主级别中堂的职位刚赢得各天日业绩一了三木堂前就仓吗中堂铁国路将将赢本呢 Chinyi Xianda Mangputang Zhawar Chinyi Ti Tumzam Kashi Ki Nang Nekang Nguyenpati Nye Ki Chinyi Ki Nang Tu Simdo Jien Ki Dunlu Gola Kima Yar Ki Bemu Ni Xu Simbe Nga Yi Kirtun Simba Ji Yi Su Senna Zidu Nambar Zhawe Dunlu Tini Kone Su Si Semu Salifan La Ki Sungji Du Ji Chi Yubta Semu Kambi lagi zhongdam ti nangdu dagda tinja srang chi ne yubashi. Titu ngay la, rangyi kang la gawe xiecha yinu jo du lin che chi. Tengi ngay rangi xiecha zi ne lara cunbar chi be kumshi shikja ne yubati. Ngay gi tuangmen tu gi chin ta, jangzum ta le ngunbar nu. Ngir si tang, echa li na chong gi goro chi be zumyi shiki nangdu. Ngay gi 于是着到基督前边祭坛举办苍满尼听了那用为别的给能力全部下大事古时阿纳诺斯拉那许了新度念心拉巴尔度一扎里当这是米斯基突击计划的那个新的别的部落的新度十七个年年总出击的陆剧给贴贴了空扛了那边同步那许起继续 那种给国人区别我给总听说了故事把那诺斯拉给我给娘当点读及我去这把事出过了九级了算把西给总听着三总突破了空突一切把贴贴我给国人的不切因那样我给总能没嫌给西当局把月把贴进去人他这样没把自我听着样其中没把我心的唐大的样
4: 我让孙杨点了卡塞为赤足了点呢这边别了牛肉起居我们把开把你提炼塞些度提提我给总之我呢日度了中大的七八堂这的那寻列唐布我跟唐这玩我给一样独林堂连队七八句呢人心心了康森赤足给咱们呢寸把七心不是别提不得句 rāngsīm chokse xīcā xīk yīnchīn, ngē gī sāmtāng sāmmīn kāngrūng kī tuā nē tētā lō lā ngē tē, ngē rāng sōsū xīcā rā gyūrba chī kī yu. Tēnī, Stephen Sen kī chī gē tū. Zomzē zhōng wē lē tāngbō wā cāng mē, jīn nā rāng kī mī gu yu chī xū xū yu kāng yīmba tē yī zom lā lēn tū chē bār rāng xīn kī tē kī rē lā. Mī gu yu tētā jī bū yāng yāng gā jīng, Lapchin ki zomba bwishik yinbe wangtu dangnaya. Laklin te trawa lo hajang mangbu cheba gyu. Xime, bomcha ju yi bongchen tang chungbe yekir gwendom sirwa zubchi nangxin che tubla. Bomcha ju yi bongchen tenja ni. Rilam gyakyo gyatong mangbu gyu di chokshi tsamge ne du yongwa shik reji sungba tarri. Jikche na tate pardu nge rang gyurim tele chwe meba yangsi. 常不许呢, 别提南极, 西家提大将, 内极, 三绿, 차시에 가 제대로 매바실라 교류였다. 양이 강타 내 소수 챔바식인다. 강타 삐딥기 낭내 중화 강인 내 니기 딱바라 세부 이월 민유. 대딩 내기 집에 좀니 내랑 친부 신삼기 급수 레체 동부 나초 루직 용화 대당 자디. 대단히 카도와 남이 나초기 레체 차도로 야체도 송화 루직내 중화식인바다. 레자 대다기 최도 철도 넘버 자외 사와다 슈르마 낭지 마유자 치 망치와니 레자 규마 임바 대다 응세 퇴슈시 대당 자와라 내기 좀내 내기 장마 주배 삼로 락바 카시에 춘 유나야 대낭 미신기 외 바로에 삼로다 대주 장주바 된자 제 유바 대다 상마 내기 삐팁기 낭내 신디 로라 네바식시 네게 뜻이 달체나 랑소수 챔베 튼식 고림당 덴바 차메발 대동지통당 삼류 타슬 류유투 랑기 시베 책졸기 남네 티다 치다르 춘바라 지규니 좀 지외 간에 치슈티시 좀 지원니 멍지 빵리 듀마 직수당 자와 랑지 삼로르 응은의 비리식 유바티 세졸라 디니 춘지 치바식시 웬디 갑리 로라 챔비에 치티 참부식 용외 네바 메라 치 장바 제시 신키 네급수 하장 참부 유나야 티다기 젠보르 티당 통메 로그기 왈라 개발 하장 신부 슈르기 텐자 인중 미신키 줍투브서 네기 장 줍톰니 임바 네기 신메나 팜칸랑네 데나 직접 메드 내기 좀이 제종 양내 양도 팀마 지기 시디펜센키 개오 강식라 사좀기 현기 리버만 되나 대의 세칸 링다 지야 사좀 제미도 지 송바다 내랑 포모 틴저식 인양시 원디 내기 랑좀 특차라 얇게 용와 체네 랑이기 삼로당 용와 강리 춘바르 치투베 니마식 샤리 챙기휴 내기 제와당 태준 텐저디니 매봉 훈민 제바마세 밤의 원주 집에 랭게 내라 수베 동예리 넘버 개월 줄수 초신신의 신나 심나 샘베 튠긴티 내라 편토 매바양 마인디 대이긴베 내랑 지유 중지 내튠가라 섬시 年年 체구중 내랑 노심 방수식니 퇴퇴긴베 내기 자오 약수기 제시인바 구십 아나 노실라당 내랑 월기 자초지와 베티체수 내기 표미기 김산 퇴딥집에 띵두 내기 소외 남다르 시바 비지 구십 아나 노실라기 구십 메시라라 책진시 구르나외낭 통마라 밤의 원주 집에 랭가디 튠튠이 내랑 님이 임바라 콩 이치 유치 송바다 콩키 디튜기 침르티니 롱와 시당 믹탕탄 임바 시티 미겔레 주바다 대추기 미시 디튜 내라 세무 캠비 라기 종담티 로겐 용용와 니소수 하쿠기 유베 문진 체바다 대추 미시 대다 민베 문진 체바 리지 송신 구십 아나노스라 소소 미치마 티다기 초수 유지 숭바시 웬티 치다르 시나앙자 구십 아나노스라 수이 초수 랑유나앙자 강다르 강바 대난기 미티즈 니라 이 마치베 남주식 뚠신 유바 니랑 대난 주투니 초르와나 전신기 남바식 유난찰라 짬마시베 눈초르식 양충 제수 중외 내 취기 내기 응초대 딱다 라주 제수 대이콩다 캉바 티랑기 난도 구십 아나 노스 라기 내랑 딱바르 셰퓨기 땡도 뜸네 차례 참샤디 내당 고지 유잠시 지워 능기휴 내 취 대퇴지기 론니낭 구십 아나 노스 라기 내당 세무살펜라 니라 날신 무튜디 예치 나와 내기 초르 원디 지체 미신바르 콩키 식당 규르와 낭수 파킨스 롱웨 롭체 튼티르 딱체 치든지인 네기 세포 미신라 제수 콩자기 네라 셰야 미난시 티투 네랑 심바추네 튼셴라 토난 차심당 체라 지그란 차네 지워지캔 튼투 마송 면지 티투 네기 지식 쉬고 바 미첸라 미츠 네라 지식 셰방

생의 남초 남불행기의 내원점 체면 루연 시베니 진신신나와 님덕분에 토전한 시국이 내 샌디 케이기니 명의 톱세토대로와 유라 원점 체면 루연 시베니 샌디 생의 니우슈로나

Xiamla, jinda du mei zi jubsi nin tang, pe na nga be nam ka nin di nam si gong de shu yin. Jong mei zi kanga lo de na, san yin ni pe na nga be nam ka tang, re zi mi ma ra, re zho an da ka la, jung zhu mei chu, chue qian yo, jor wang e, tu da nam zi, nga zhu jin si bu koro, qi zhu rin xim tip, ce mo tang tip qi, xia lu tang hun nup du la, jin si bu koro, 장샤르단 눕창크도 티버망 시크도 저 넘시리 원지 마모 추존 있습시 링게 응대나 도공세모 나주다 시즈르 차부총원의 정화 법규다 사즈카지라 차번 정원의 치와 법규 디츠 시즈의 로규지 서버마세 사즈카지라 차부치원의 자살 법규 닝즈다 참도 토가다 하사라 차부총함 연아 퇴사라 법규 사즈카지라 차번 정원 법규 디미 사즈라 지범 법규 사즈카지라 퇴사라 법규 상인이모 나주타 닝즈 로게 로규타 시즈르 차부총어 법규 사즈카지라 차번정원 법규 로규지 서버마세 사즈카지라 차번정원의 치와 법규 하스타 로게 의규다 셔규 참두 의규다 정규 너리기 셔규라 남템네 림신 차부총어 퇴사라 법규 디미 사즈카지라 디미 모부 호규 시 쿠엔도 샘라 장정기 총결당 종 추카지기 넘시공대 쇼이 파사라 잡총 법내 림신 퇴사라 법규 저자랑 죽숨내 뉴스장사 두인파라 섬조자라 잡총 법내 림신 퇴사라 법규 저자랑 중니사 제내 뉴스송사 제파 나주로 잡총 법내 림신 증오 법규 저자랑 분내 주튼사 제파 저입 후라 퇴사라 법내 림신 넘득 주자랑 주시사 손내 뉴스장사 중파 내동 후라 남태면 정신 퇴사라 법규 주제하는 조선사 지금의 뉴스조차 시파라 생각해보라 지금은 법규 주제하는 제사 뒤에 뉴스니 파라 허름 추라 지금은 허네 정신 퇴사라 법규 주제하는 중니사 뒤에 뉴스제사 뒤에 파라 그들은 지금은 허네 정신 남태규 주제하는 제사 뒤에 뉴스조차 순파라 부신라 지금은 법규 주제하는 구사 중에 뉴스제사 뒤에 파라 현재는 차부총 법규 주제하는 뒤에 조제사 순파 암도로 잡은 정원 법규 주자나 주자 군의 주순사 기입하 넘충나 잡충 법규 주자나 주사 진의 주구사 주파 소종의 잡충 법규 주자나 주사 신의 뉴스제사 등파 서르르 잡충 법규 주자나 뒤인사 안의 조제사 지파 땡신라 지모부호의 림신 퇴사 법규 주자나 주사 안의 뉴스니사 등파 토롱라 지모모 법규 주자나 중니사 진의 뉴스시사 지파 만컴라 퇴사 법규 주자나 주사 니의 뉴스니사 니파 조고나 퇴사를 법내 림신 지범모 허규 주자나 구사 신의 뉴스니 사고파라 자유라 퇴사를 법내 림신 잡충 법규 주자나 주등사 진의 뉴스장 상아파라 보아종라 잡충 법내 림신 퇴사를 법규 주자나 정사 신의 뉴스장 상아파라 맨인라 퇴사를 법내 림신 남태규 주자나 조숨사 주내 뉴스송사 고파라 야사라 남태규 림신 퇴사를 법규 주자나 조숨사 순내 뉴스로사 고파라 나가자라 퇴사를 판매 림신 넘딥규 주자나 제사 중에 조제사 지파라 양자를 잡충 판매 림신 퇴사를 판매 주자나 구사 신의 뉴스송사 송파라 넘린라 잡은정 판매 림신 퇴사를 판매 주자나 조송사 송내 뉴스송사 송파라 대를 잡충 판매 림신 퇴사를 판매 주자나 주사 송내 뉴스제사 시파라 퍼를 잡은정 판매 주자나 주사 군의 조송사 시파라 촌나라 퇴사를 판매 림신 넘딥규 주자나 뒤인사 니네 주피사 주파라 냐놈라 차분증원 법규 주자나 구사 니네 정사 시파라 륜자를 퇴사를 판매 림신 넘딥규 주자나 주식사 니네 뉴스니사 구파라 뱅구라 차부충원 법규 주자나 뒤인사 주네 주뒤인사 지파라 하자를 차부충원 법매 림신 퇴사를 법규 주자나 주식사 뒤네 뉴스니사 순파라 니모로 차부충원 법매 림신 퇴사를 법규 주자나 주사 니네 뉴스장사 지파르지에 지도 생각나지 넘시 있는 것도 쉬사라

너무 퇴용한 안추 천천지디 규제리 세난 쇼난 겐키 승인 초부 첨닝러 셰로와 슈니 코네 이나 레스터에 레센 상부티 규제 샘체 송세디 바남종 가동 총대 가샤 가샤 총춘난토 차례난 시유베 셰로와 칸가 춘지 속베 우라 푸브제시라타 치미라 시다핀조라타 타는 시이나 로우 총기 륜츠 종토 차례난 시유베 시르핀조라타 바산 시다라 푸브제시라 제르피제이나 인다토심 조부탄 칸삼 춘주비온베 제시민드 쇼이 다와네 푸스나샤

0: 宋谢迪南南家人从那当南北爱给了重写的一安南村生人重村与那摩托一样摩也里前期陈陈基地CTB歌声传情写不谈藏有卫视家写为空音客地为拒绝一呢里前南前一股个皮胶个许久他摩托一安南村陈陈基地拒绝里前南修南看看生人丑不抗了没多许年空气前一那里呢那不错看地曾之许久他几点地定图开了王位我不腻了没
1: 심지조난타 류기디 당시 캐시 키랑키디니 니가 벌송나 지르키기 메세 강 메세 난토 강양 하미라 레몽 론데난 키랑르츠나 켄강 치슈니 컨투 지도키 정니키 심르조난타 류부디 당 용탑 지규티리 나무소류

0: 本周龙青年青年库陪给龙青年谈的龙青六七列前十五页。
1: 你在后面呢啦？我查起来什么写不来？七堂来你的点击抗议面，七堂来你看到这了问题，七股股也没过了呀？那我的这些书不堂，咸阳查起来什么写白，各处群外查的。看到这了问题，七股股也没过了呀？那大家别个龙天山伯伯那么了，我的这些书出不赢，到底呢？他的这些个吃的，完了吃的，吃完吃药都交了，写个没吧，完了，再不然就徐伟呢，来康熙了，七八包鲜食之外，吃完困难了呀，我这七股股药白过了呀，那那阵困难了呀，这些书出不能行，天能行，我这难怪的，开吃不起了的。查这连送给查的，人人看到这个了，我这七股股药没给过了，送丢在呢。广东按照我这双身边建议的那里肯定送不着外是那七八百七八七八了七十百特别就不认识下面就送两百的他的电线给七八百送也是多了七八百送也的按照文字写不就挂的啊了第二肯定就是考古玩是那这些唐新天说吧行不说存在了考察我的妈的第一个给七八波三的呢来康熙了七八波先是我说这网都切呗这西了说吧新天了说吧说吧了说吧行吧了说吧了可不要的再不许呢恰恰他这边各自群外七八波太困难写不得别呢新天气新界得不了呀恰村的写不赢呢今天的人马大吉的新天那是第几百个不是穷哎新天的七八包这边是呢第七八包嘛的跟着铁大的学过呗用在卡里呢下面按照一十几区呢第一个别呢别去唐包新天及新界是就罢了新天及新界是的七八包唐连你特地的一万千元的完了一万千元不提恰恰他爹吧的恰恰他爹吧一万提大仙堂恰恰连送给一万几元的主吧的再不然就徐伯英呢新天地七八包困难我吧的咸阳大家就别干的那个准备难了呀呢恰恰连送给一万几元抗疫民国的呀总队长呢下面就送送完了恰我康熙七八步仙堂我是这我的恰恰他的吧送那么的恰恰第七八步的那肯定就是苦苦的是呢连康熙了七八步仙行我是这我的恰恰他的吧各是穷哎七八步了我就七个五十万恰恰广东也许不能信连康熙了七八波先行我说这我的恰恰他这边告诉穷外七八波了我的七姑姑这是跟着的谢过来给公这样他可能是罢了然后呢新天拿出的是要给北京的这下降按照我的徐伯英呢北京那么穷外新天的七八波得不如呀同年是那起然后呢七八波得不如那我得不起问题七十八用十八这里的连什么语种我不养卡的是呢新天的连什么语种我不谈七八八年十几个干了那些特别给一万七元要嘛的每张新天的七八八我不养嘛的罢了那是第几百新天的七八八我不养嘛的罢了这张第一个给七八八送业的罢了七八波困难了爱吧要么呢连康熙了七八波先是这位王都七百七八波了我的七个热血给工作也他让的这个图目低难了杨先没听到就罢了七八波瞧我康熙七八了七十百特别就不认识宋白瞧我康熙七八是给七八是多了 디 카르레스나 단다웨 남베 토안에 차와 치바스 숨바담즈 마도지기 차웨티 라 투기 남바 셴야 디가블라 두쇼그데 도르두나 디가 그 차디 카르레스나 차레탕 치레니 초밤 야마나 차레탕 치레니 두벌레 두베 차오시 이고바디니 세보쇼버데 디가게 차디 차지 탐미데베 차와지글라 문지 제베이나 공두시에버는 시 양매나 차지 탐미데베 차와디 디가게 차지 레숨기 이와 지유지글라 문지 제베이나니 이니 근당 추어 망부지 용거제 제단 황어슈버는 시 디가게 차와디 레강식라 제바보 시엔시 무엇을 드웨 왕도 체베 차와디 자지 타데버 코나라 문지 체고야디 하장기 개체모레 자지 레송기 꼴라야이나 안저 모드슈단 타가시기예
2: 新建南部组公共商谈到天南部组新新八天的平种龙井年轻列工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世列前地南平种六百千元给人七木瓦七零多吉拉年培给大锤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三南有秀
1: 家美呢 我们就继续住呗 过把我也写不是你的 杨梅呢? 对面我就给一个男 让个主义的给我们明晰一个男啦 过把康熙的气都准备过了送呗 七刚洗就完了 破你爹堂先读七十写说给 七刚洗不得大给 过顿过了呀呢 家就飘个龙镇三八八男啦 我对他这些就出个意 디시에블랑 아데데나 초 시토네 모두 슈구구도 당무도 가려서나 무주그 푸이 퍼이 랑그 주위도 교배 민시 이게 남라 고바지치 주바시에 버세 직타 니바데 가려서나 문주그 머닝 가다니 랑그 주위도 교배 민시 이게 남라 고바지치 주바시에 버세 직 수바데 가려서나 무이의 랑 주위도 규베 민시 이남라 거바 지시 주고 시에바 세 지체 시바디 카데스나 문주기 신도 뭐 뭐이 랑 주위도 규베 민시 이남라 거바 지시 주고 시에바스 초시 딘데지기 시토네 모르타 제시 슈기예 아디시 유나 당보 문주기 푸이 퍼이 랑 주위도 규베 민시 이남라 거바 지시 주고 시에바 디나 치라기 난세 당보디예 무조기 푸이 푸이디 랑의 주위도 교배 민시 이게 남나 거바 강시기 치도 주민 거라야 순두자네 주민 자외 남아야이나 지강 직대 남으로 와라 지강디 카데스나 포니 대탕 先 读起的什么的，碰你爹堂先读起的些说个，提纲西部地里看的是那大的主编，拧不得的，作为男的这样的，再当碰你爹堂先读起的些呗，提纲的，当然都来呀，看的点么这边是那，我就个普一普一的，然后主编的这边明显一个那个，怪不看西个切的，就明个传达的，俺都来点那么的，提纲的。 他们爹呀，那派的恰给个七十七十些呗，一个就来不得。你看的是那中间谈，过把了说吧，三万九百，那是的。接着，我就个朋友陪一天，然后就个都给我们明细一个那么了。今年你看的是那，退休男的，退休爹爸爹妈他，你年呢？ 哥吧，我不打些你嘞，我不嫌少九百，哥吧的卡的，派的恰够七十七十些吧的，点吧七八的，早了，早起来往去破你爹堂先读几十送件，哥吧劝你张给劝呢，我说点那我的，我就几句就把哥给扩点的个老姜汤我的水哥。 作为什么等于糖一样嘛？那作为一些取样看的是呢，吃完明了修边，我就个一个铁大的，是吧？那下面呢，碰你爹糖先煮起的西边，这刚的扩张过了呀？那我的这些的修个烟，糖不卡的修过是呢，铺一铺一的，推。 대발 때마주 디 당무디 가다스나 후이 페이디 투미 제베 스던주 그 자와나 포니 대당 셴두지스 고바니 무스 대낭 우르발라 고바니 무스 대낭 마 디낭네 당보 후이 페이 투 대발 때마주 보시바디 모두 슈그이 대야 포니 대당 셴두지 시베 포니 대 시베 시에무디 나도 엄조라 코마타 루알라 당문주기 푸이 페이티 그바 투숨레 투 대바 댐바 주베 문진 당 시바 라바 담지 댄데 게시기레라 게투바지에 구구요레 창매 킨세 능신 투숨기 이외이나 자외치 유도조라 켜버리 세브라지 슈버이나 자지 타대베 차와지 이내레 자지 타미대베 차와지 이내레 강다 두숨기 이외 켜버리 제다 디급디 푸이 푸이 투 대벌 땜바 주버 시버디 나마 미직바 니기 처네 20타 문지 제초구 요하데 오늘 니부디 가르레스나 찍내니 자지 타 대배 차와 강시 제신 대바 땜바 찍타 니부디 가르레스나 자지 타 미대바이 차와 강시 제신 대바 땜바 니가라야이나 문지 제초구다 알아 니급기 포니 대탕스도 전에 튀기나네 두 대버 때문에 죽어라 두 대버 때문에 죽어 있나 자외치 디 자지 타 대버 이내래 자지 타 미대버 이내래 참말로라 겹고 와라 겹고 유나 디가 그 대세 디 타 대버라 문제 최초거래 타 미대버라 문제 최초거 와라 빼나 나도 모두 송신배 빼딘데 샤제 나도 20주 슈버 있나 배나 신제 더불어 거워 자타지 단다외 거불어 거워 자나도 쥐타쥐 대배 거불어 퍼워 자타지 루와라 다른 신기 야라 개개시베 개딜라 차트는 슈베이나 마운배 거불어 거워 가라게 단다외 거불어 어원 카툼 길라게 대배 거불어 이나 퍼워 가라게 루와라 공도 샤베 빼딩이니라야 차트는 시베이나 被定义你个个了成为借堂给你查借他爹呗去爹吧爹吧的不一赔给爹吧的你也是那天上路冬雨堂一起去就这是个样本呢婆婆萨达达达他爹萨达达达南都对他的婆婆萨达达达他爹是呗点了爹是呗哦成为民地图送的顶的是完了 양아도 샤르조스 꾀지바 더블러 야 차트니 시에버 이나 마음바디 퍼워 싸깝다 까이다 꺄나르 꾀타교 단다와디 싸깝다 까이다 꺄나르 꾀타교 네베급라 퍼워 싸깝다 까이다 꺄나르 꾀타교 더블러와라 빼디니니라 차트니 시에버 이나 자지 탐미데버리 자지 탐미데버리데 푸이 퍼이기 두 데버 댐바르와라 퍼워 싸다다 다다데 퍼워 싸깝다 까이다 꺄나르 꾀타교스 대배급라 넘버 디토네 슈퍼 인자 부이 페이디 자제 탐미데베 투 데버데머 주버와라 제자 넘버 티니 칸이야 투숨기 예외 자외치 유도절라 켜버 인자 내 공도 슈퍼 능신 니가 그 데버디 진의 자제 타 데바 니네 자제 타 미데바 니가 가졌으나 니 튼튼 그 배로 샤나 지기 요아래 슈기 야마나 안주 삼루 등유 당 27주 지글 지제 20당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지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기 공캄사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리 첸슈기 텐데리 첸키 난튼조니 티른표 양결 이랜러 구동 동교 인시 자와티 영인 딤바인남 양나 준덤 인시베 고르타 서버기 년개 왕키 눈콩 균투 파차 용시베 고르 아프리카 점림 포베 강제 볼류 진도르토 냠디블러 충제 야부토바 차자우우토 링웨 고르 중국 탐 방글레 냠레 남창기 선엔티가 디기 준비 고르 탈콜런 뷰 고급 사발레 이제야 탄 유럽러 순슈 서버제베 고르소인 샴러 팅디리 생기 낭튼 십천함 시엔쇼 Ari Zongtong Tirunpu Yi Tse Genyi, Turki Gisa, Angalar, Changqing, Ushu Le Shukab. Kwanki, Ajitan Yiren Wad Shabi Samsi Jitu, Juk Jisin. Yiren Chua Tan Jwa Qindu Min Dupi. Ari Mabungki, Togo Yanggar, Yiren Le Dongdi Chabu Dongsu Yue Ji Song Yubshin. Tirunpu Yi Damju Di Biwa Ni, Ajitan Yiren Wad Yanggar Mangtun Gewa Chungwe Gupta, Dagda Ki Yue. Yishi Mini, Ajitan Yiren Ki Mangtun Dongdu Ki Gip Chua Ni. ngarshin chuo ni ge huo men ci chuo ga ki chu zui ne tuan le mi bie zhen zui ji yin ba ta chuo ni ge ce yu ge dong du le di ne xin nun ki ne ba tuan ba che di tie tan du ne nang gui ta qi chuo le du shu wo men dui qi ba tie shi wen ga tie tan che ji er tan yi ren ki dong du jin pa mi yong wa qi xin yu ba ta chuo ni bu tu tong na ngarshin me te ta ling wen ni ju ge ne su ne gu yin bie wen zi na yu ri me bong ki zhong ya me ji kan ki Ari Sherkyu ki tuchu tse du nye, Ari Mokbong ki kasui malata guidum chunzin chakya, chonjam leida se tse, chukui pundi nubu jie chubi yiren ki mikbin gechu le gewa ta, di xin, gyouzhu chungzhi chukju le gewa dungdi dandi yiren ki huomutsu choka gyu ken ki chungzhu sum le jie gui cheba yalien lo yue ji den yubzhi. Yiren chunin, Ari Samsi ji du tan gebge cheba gyunju cheba ma si, ngur tu alien lo yue. Yiren mangchun ki tse genyi mimi namchu jeti eri mokbong ki parintu yubi shiha yisa kama dinsir dongdi dan yu ji tenpata. Yiren yislin sarji sungma ki jibye jiwe dika ki nintir sarji sungma ki chaju birin. Parintu yubi eri mokchun ruka ngabata kowe ti ali salimu kama dinsir nebi eri mokbong ki jigui kechin gechu genga zandortu dan yu ji ten yubishi. 年久谈一些名呢 호무츠초가키 춘진왕차니 나신二谈一人키听디 막툰동도격기 디외내툰인백문진나유 明二一人키대총수송为切투尊진 아리하메네이이 토르기지에고 나신비신유 이시민呢 이렌키께낭토초로이긴베민세키투급소이렌시슌타망초기어리초기퀸레로바메작바초가키네툰티카데토랑네젠구치바마세동데티브지체마어리먹봉키스쿠이키딘시르괴렌제바티레이렌키호르무츠초가키춘진왕차정이기라도링구티춘문데네치타메베마티에첨디도즈와춘유 推崇所一人起提得不查不能够说提呀给南起盲错控制蓝别名色起层次所能够托女婿了没查不他为命这特不怎么样名气别送年准特起不起音别问责那月假别女控编着心就看为下心就的那起主人心就把原庭谈太郎起一人起黄门词错卡起垂心你 宁对内屯来人谈起为亲戚拉扯西音吧性格约不他春门起人归王家空头区起一人起而且他宁对内屯谈之外约别春门马切空错嘎起内屯村金起别贴其实其民四边文字那约而且参与给马屯东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티웨지도딘베 중교르드치 튜모토 도브슈 소조 체교시지 된유 어리 계지 로메 총두린 진행초기 주시타 이시아 변조 님내 증조조 자드 어리 팅의 슝첩 체모와 어리 총바 이시아 초베 토담쇼다 탄웨 캉제기 明月 中国塔, Richard Nibu, the women in Juna, get a shuri tan, beijing ni, Tiwajin tan, de be tam kashi. 어릿한 중국계 금리계 망초기 핀춘 규륜시비 통맨섬둔타 변조류노촌 냠래기 리슈 야기티 라단지니 냠래치비 멍시인 어중계 금리부 콜러시비 시디딘자타 넘시군도주경 콜러시비 변조 말라주경소 협공소 튠조르 냠래체규 어중계 금리부 냠래기 지타 첨부된비 냠래 니편니 초니부 동미기 담카시기시 Rikeji Lome Tsundu Lada Zhujin Lion Ta, Ari Akansu Mazi Wushu Lada Bun, War Si, Ajun Gikab Nibu Tumunki, Chati, Mitun Sale, Hachamawata, Jungui Mansu La Sarduki Sunshu Dinyu, Ajun Kikile Kejinki, Ranguki Dubshu La Dinyi, Jizu Piketan Benjo Busi Tordon La Gundi Danwa, Kelin Gikab Top Yuji Juyu, Jungui Lome Tsundu Gubchubi, Richoki Lome Zhuji, 라르슨키 중외 슈누 냠토 람바 통급 콘키 자조탄 지도된배 조화주배 명문배 도수 통화티니 지구의 닝도 내스식리 제주부시 중국탄 아리로메 총도급 주배 중국총기 로메 주시 리려기 시대교조 채무주외 학삼 수미기 자조티 중국탄 아리 자조 냠래러 제도기 제삼주네 슈누이기도타 로주 튠지제 냠토 라단체네 중교도 토미지지 된유 到我准备次松内次你说松宁派中国塔而以罗美从对南产给中国塔而以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1: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0: 地摊你，既然去小博图去，写了这边资料，恐怕也背不赢了。此人逻辑用途不止。那个独独长把干活的兄弟呢，吕军用外马车，很多呀，让国人改变你这类阅读的。地摊你，既然去恰南去，看你一万钱呢，听过杨家的偏学动图。结果姐姐隆重杨四千呢，地摊了偏多钱不要写。地摊你，偷谈那么贵的偷囊钱贵的，千万小心。
2: 吕军给刚啷，我讲给军心给，第个给苦了，俺来也都住着。第趟去中国，俺做草莓，俺们都送过去。平江农村年轻离婚的，中央民办关键农村离婚的，票价里程，举家切菜。
3: 谈到你，毕竟去吃最贵的大大事。泉州农村年轻离婚的，推荐农青年。谈到泉州三姑娘家的陈兄弟。泉州农村年轻离婚的，推荐农青年。谈到泉州三姑娘家的陈兄弟。
2: Sengen